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이 아버지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내 눈에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정결하고 맑게 하셔서 온전한 분별력을 주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만큼이나 그 뜻을 구하는 갈망을 허락하소서. 오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 평안하게 하소서.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인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들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한웅재 뜻없이 무릎 꿇는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아, 주님 햇살님께서 추석 준비 2일차 오늘은 녹두 부침개 동태전합니다. 찬양과 함께 즐겁게 하고 있어요 라고 와주셨는데 전을 너무 일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눅눅해지잖아요. 좀 시간 지나면은. 하긴 눅눅해져도 맛있긴 해. 예. 근데 좀 일찌감치 어제부터 준비하셨나 보다. 예. 우리 닉네임 소망님은 약식 만듭니다. 며칠 전에 연습삼아 전기밥솥 사용했는데 오? 이게 된다고? 이번엔 밤도 준비하고 이번에도 맛있게 되겠죠? 음식 종류 생각하며 아주 바쁘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라고 약식을 또 하시는군요. 약식도 가끔 생각나지 않나요? 뜬금없이. 예. 굉장히 그 쫀득하고 그 씹는 맛이 아주 예술이죠. 약식은. 요즘에 뭐 K떡 디저트로 뭐 재조명되고 있고 뭐 해외에서도 막 좋아하고 어제는 그 뭐였죠? 그 피자 설기 맛있다는 사연 많이 왔는데 약식 약밥도 맛있어요. 약밥. 예. 약밥 맛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못 먹어. 조금 질려서 한 두 개. 예. 아. Thank you for the music 님. 오랜만입니다. KTX 타고 아빠한테 가는 길이에요. 메리 추석입니다. 아침에 풍선 여행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KTX 타고 예. 그 귀성길 열차표 구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오픈되자마자 막 그 오픈런 해야 하고 클릭해야 하고 그러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연휴 전날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열차 그 빈자리가 좀 있나요? 지금 시각에?

이것도 좀 궁금하고. 명절 맞아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가는 딸. 아, 이 너무 정겹다. 예. 누님 잘 다녀오세요. 예. 아침이 부르는 풍선 여행.

에이맨, 우린 언제나 에이맨 들었고요. 위러브의 오라 우리가 아침에 풍선 여행 우리 땡큐 포 더 뮤직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표를 급하게 어젯밤에 예, 구하셨대요. 입석 플러스 좌석으로 아 그렇구나. 한 대전쯤 지나면 좌석이 생기는 건가요? 마산까지 가는 여정 잘 예, 설레는 마음 안고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써니 영희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영해 어딘가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을 우리 큰아들 그리고 수험생 둘째 아들 모두 화이팅이다 샬롬이야 라고 남기셨고요. 군대 가 있는 아들이구나. 해군인가요? 예. 가족 완전체 다 모이지 못하는 올 추석이지만 또 제대하고 시험 잘 치르고 웃으면서 또 한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런 날도 또 기대를 해봅니다. 윤홍님은 정훈씨 안녕하세요. 추석 앞두고 우리 손주 한결이가 수족구로 지금 아 너무 힘들어하네요. 할머니인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작은 손에 또 발에 그냥 물집이 잡혀가지고 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18개월 된 이 아기한테는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빨리 나아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외할머니가 라고 남기셨어요. 아, 저 수족구 너무 잘 알죠. 저희 아이들도 자라면서 약간 이렇게 환절기쯤 여름부터 가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족구가 돌면은 아 이게 또 전염병이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옮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수포가 발생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입 안에 구내염처럼 입 안에 수포가 발생하면 이제 뭘 삼키지를 못해 너무 괴로워합니다. 아이가 아, 얼른 좀 잘 예, 나았으면 좋겠네요. 올리브님께서도 와주셨고 무르익어가는 가을 날씨. 아 그쵸. 오늘이 보니까 오늘이 절기상 추분이래요. 추분. 예. 그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밤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밤이 깊어가고 길어지고 추분. 아. 추분 다음에 이제 백로거든요. 예. 막 이제 완연한 가을이에요. 예. 가을 곡 좀 들을까요?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준비했고요. 러빔의 주님 닮은 가을 그리고 김형미 그리고 하모니카의 전재덕 가을 밤까지 세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추석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웃들에게도 기쁨의 나눔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지킬 것을 당부하신 3대 명절, 즉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은 모두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땅에 와 피곤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무자들, 자유와 생존을 위해 목숨 걸었던 탈북 새터민들, 어쩔 수 없이 무한 경쟁에서 밀린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실 감사의 제사일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여행 스케치 서로를 느낄 수 있도록 들었고요. 앞서 나눈 샬롬 생각은 정승룡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추석이라는 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예.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눈에 밟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주위 어려운 이웃들도 한번 이렇게 안부 문자라도 한번 이렇게 남기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단체 문자,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거 그냥 복붙해서 하는 그거는 차라리 안 보내니만 못해. 예. 그렇게 말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좀 보내는, 이렇게 안부도 좀 전하고 그런 넉넉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께서 훈디 든든한 아들 광훈이 생일 축하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어 감사. 23년 동안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또 감사. 광훈아 생일 축하해.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선한바람님께서 샬롬 적당히 때때로 사이좋은 오늘은 남편의 생일입니다. 축하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요. 날이 날인 만큼 오늘의 컨셉은 다정한 부부랍니다. 라고 우리 남편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 이게 티격태격하지만 또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또 위급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내 편입니다. 우리 남편님의 생일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 삼총사 대장님께서 둘째 아들 8살 생일입니다.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라 옆에 있거든요. 예찬아 엄마는 예찬이 너무 사랑하고 너는 뭐가 돼도 꼭 될 거야. 할 수 있어. 화이팅이야. 아, 똑 부러진 우리 8살 예찬이 생일 축하해.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 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앞서 생일 축하곡 써머의 Happy Birthday to You, 당신이 있기에 라는 곡이었죠. 오늘이 내일님도 주셨고, 작년 이맘때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날 즈음 샬씨를 통해 위로 받았습니다. 아, 러빔 주님 닮은 가을, 이 곡 힘이 됐군요. 덕분에 분노하지 않고 잘 견디며 살았네요.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고.

우리 3803번님 찬양 들으며 아침부터 고구마 캡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 시원한 바람은 살랑살랑. 예. 심어놓은 들깨는 토실토실 살이 올라서 잘 여물어 갑니다. 아, 그래요. 결실의 계절 가을 또 추석입니다. 예. 연휴 잘 또 시작하시길 바라고 오늘 마지막 곡 더불어 함께 교회 환대의 노래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곡을 다시 한번 같은 부분을 부를 텐데 전 이게 예배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이 예배 안에 이 두 가지 포스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있고 내가 안아야 하는 누군가가 이곳에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의 눈빛을 좀 이상하게 됐는데 다운로드 받으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 그 눈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신비가 이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향해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앞에 부분을 부를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뒤를 부를 때는 옆에 분을 향해 그 눈빛을 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구 경기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규칙이 꽤 까다로운데요. 경기 규칙을 잘 아는 팬들에게는 바로 그 점이 매력 요소죠. 이 어려운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 초등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규칙은 물론이고 선수들 이름, 경기 일정까지 어른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친구들과 공을 주고받는 캐치볼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처음엔 가까이에서 공을 던지고 받고 그러다가 조금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두면서 또 던지고 받고

없고 이 단순한 반복 덕분에 어깨도 튼튼해지고요. 몸에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마음엔 우정이 쌓입니다. 우리도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런 일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2026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야구대표팀 홍콩을 상대로 크게 이겼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13대 0이라뇨. 상대에게 단 1루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게임이었습니다. 농구에 이어서 금메달도 또 기대하게 되는데 아시안게임 5연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첫 곡 김태형 오늘의 은혜로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반복적인 연습, 예, 그 시간이 쌓여서 시간이 결국 또 다른 완성을 만들어갈 거라는 생각에 저도 시작한 일이 있거든요. 어제부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마음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작은 시작이 있는 가을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 원성남님의 신청곡, 팀록 워십의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언젠가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그렇죠. 표고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늘 그렇듯 버섯과 주의 후에 함께 잘 들을

들어볼게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스톤즈의 언젠가는 예 우리 표고들 좋은 곡들 듣고 건강하게 잘 커줘라 마라나타 선삼선니 오셨습니다 당향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좋아요 홍삼명주님도 서울 올라가려고 준비

마운틴 사나님과 함께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정정희님께서 명절 음식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맛있게 이것저것 준비하고픈 그런 마음이 커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맛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병희님, 태영이 우여곡절 끝에 수술 마쳤고요. 지금은 컨디션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믿음의 가족들 감사하고요. 아니, 병원은 좀 친절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제 화가 너무 나서 그냥 에이, 한바탕 할까? 하다가 태영이 때문에 참고 마음 다독였네요. 병희님이 그러실 정도면 아, 많이 참으신 건데. 원래 친절한 병원이 많은데요. 가끔 아주 가끔 좀 그런 불친절한 병원이 있긴 하더라고요. 병원 업무라는 게 아픈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나 또한 이곳에서 마음병을 얻을 순 없으니까 화가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병희님 여기에 다 푸시고요. 우리 태영이를 위해서 참는 걸로. 드림트리님, 가을 햇살 화초에 머물러서 웃는 듯합니다. 아, 그래요. 가을 햇살이 화초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오늘이 추분이에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 이제 추분부터는 가끔 이제는 더워지진 않겠죠. 이제는 또 연휴 동안에 비 소식도 있어서 그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이제는 더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옴을 예 이제는 뭐 가을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대하라 태연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DJ 진, 진지 DJ 안성진이 부릅니다.

오늘도라는 곡을 고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경승주님께서 지금은 교사로 섬기지는 못하지만 행사 때 아이들과 촛불 찬양했던 곡인데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신청합니다. 잊지 않고 쌤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달려와주는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고 또 보고 싶어져요. 그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들을까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 컨테이너 달싱어즈입니다.

하경승주님과 함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그리고 마하나임님과 함께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해 타이니코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24년 10월부터 듣기 시작한 당향로. 야, 24년. 이렇게 오래된 친구인 분들은 반갑고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어도 뭐랄까 그냥 이모 같기도 하고 삼촌 같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다면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예, 가족이죠, 가족. 애니 김미라님께서 2026년이 오늘로 딱 100일이 남았다는데 맞나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 100일 남았어요? 또 어제는 당향로가 햇님 시간으로 이동한 100일이었다고. 와 이걸 세고 계셨구나. 100일이었어요? 이것도 또 축하할 일이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여행지기님 연차 내고 KTX 타고 대구 본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내려가는 길인데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사소한 거부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풀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아 보고요. 이번 주에 청가대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청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간에 갈등이 있죠. 그게 크기의 차이지 조금씩은 있죠. 때로는 내가 내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물며 서로 몇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려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다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 서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은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슈킨나 합창단 주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함께 들었고요. 충분하다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1부 끝곡 겸손의 왕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과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형미 그 이름 아름답도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플라리스님 찬양 듣기를 연습하다 보면 그 찬양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플레이리스트가 꽉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일이죠. 뉴뉴 엄마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윈님 회복을 신청하셔서 한승희의 회복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전에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한승희의 회복 들으셨습니다. 채원 할미께서 오늘도 기뻐하는 자보다 힘들거나 아픈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회복되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신나는 찬양으로 위로해 주세요 하셨는데 마침 걸어놓은 곡이 조금 밝은 곡이에요. 8751번님께서 요가하고 돌아가는 기분 늘 좋아요. 예, 운동하고 나면 저는 운동 가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운동하고 나면 마음은 좋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것과 원래 사람의 신체가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은혜로다 신청하신 곡 손영진이 부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민호기, 박홍식, 이길회 사역자들이 부른 곡 3.1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고기 양념하고 전부칠 준비해놓고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1678번님 앞으로 있을 또 그 노동에 예, 보상을 먼저 받으신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편안하게 예, 찬양 들으시죠.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곡도 걸어놨습니다. 희망은광님의 신청곡인데요. 장민님이 지금 목동에 오셨군요. 목동 CBS에 왔습니다. 이왕이면 성경필사 한번 더 보고 가야겠습니다. 정원님의 필사 작품도 꼭 봐야겠고요. 부끄럽게. 예, 저희 CBS 직원들이 함께 만든 책자가 있어요. 성경 필사책. 그거 보시면 됩니다. 부끄럽다면서 정보 다 드려요. 나비워십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따님들이 다 사준다 그랬대요. 먹고 싶은 거 엄마 다 사줄게요. 맛있게 드시고 또 회복의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희망은광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나요한의 목소리였고요. 나비워십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그전에 함께했어요. 송미영 집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승연이 생일입니다. 아유, 우리 승연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받는 것들 더 건강해지기 위함이니까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이모 삼촌들이 응원하고요. 송미영 집사님도 또 우리 승연이 잘 키우느라 고생하고 애쓰신 거 아니까요. 네, 축하곡 띄워드려야죠. 야곱의 축복 준비했는데요. 노아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신나는 찬양에 어깨가 들썩들썩 공원 걷기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모두들 행복한 추석으로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님이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네, 모두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라니님께서 이번 추석은 친정 식구들과 속초로 여행을 가서 각자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여행 가서 먹기로 했어요. 이번이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여행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예, 그런 여행길 되시길 바라고 시편 139편 신청하신 곡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다녀오셔서 후기도 남겨주세요. 공주마마께서 신청하신 곡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안산 시립합창단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산 시립협창단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전 잠시 후에 전라도로 출발해요.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괜찮아요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7361번님, 어제 그 실로암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곡이 실로암이었는데 고객을 그 전날에 태웠었는데 찬송이 나오니까 어우 저 군에 있을 때 매주 교회 가면 들려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군에 있을 때 이제 초코파이 주고 쉴 수 있으니까 군에 가셨다. 예배에 가셨던 분 같아요. 그게 뭐였더라 라고 이제 궁금해하셔서 7361번님이 실로암이요? 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딱 제가 그 다음날 들려드려서 기분이 좋으셨다고. 추석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는 녹음방송인가요? 네. 24일부터 27일까지 녹음방송으로 진행

되고요. 28일에 생방송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3남매 아빠께서 해외 이동 수업을 잘 마치고 아침에 캄보디아에서 도착해서 집에 도착한 우리 딸이 감기가 걸렸어요. 목이 쉬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연휴 동안 잘 보살펴서 학교에 건강하게 보내야겠어요. 둘째 현준이는 중국에서 월요일에 다녀왔는데, 다들 무사히 가족품으로 다시 와줘서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고 가족이 또다 모이는 명절이 되겠네요. 가족과 함께 또는 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이 있는 그런 명절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한곡한곡한땀한땀 바느질하듯 그렇게 정성껏 또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요. 오늘 끝곡은 행복 삼남매 아빠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윤화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듯이 사람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던져버리십시오. 비록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초대한 삶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삶 말입니다. 한스 크루파의 마음의 여행자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입니다. 이 찬송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의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한 찬송입니다. 찬송가 곡조가 박진감 넘치고 힘이 있어 부흥회 때 많이 불리는 찬송 중 한 곡이죠.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는 미군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부흥사 카터 목사입니다. 카터 목사는 1849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생으로 1887년 감리교 목사가 된 이후 캠프 집회를 통한 전도 사업에 힘썼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신자들의 죄악을 남김없이 없애주는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재력, 우리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등화가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불이 가까워진다는 뜻인데요. 날이 선선해지고 밤이 길어지면 불빛 아래 앉아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을은 우리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 켜기 좋은 때죠. 바쁘게 달려오느라 미뤄두었던 책 한 권,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짧은 기도까지, 오늘은 마음의 불빛을 조금 이렇게 가까이 두면 어떨까요? 가을의 선선한 바람 속에서 우리 마음도 한 줄의 좋은 글처럼 더 맑고 더 깊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 골든메이트였죠. 예, 참 좋네요. 8401번님이 10분 후에 병원 가신대요. 은혜 말씀 마음 편안한 찬양을 뒤로 하고 그래도 병원 가셔야죠. 예, 많이 아프지 마시고 빨리 나으시고 예, 건강하시고

바랍니다. 이터널님이요. 단장님 목소리 들리자마자 핸드폰 찾았어요. 출첵하려고. 출첵합니다. 푸른동사님은 저 두 번씩 인사를 하면서 크크크 웃으세요. 두 번, 세 번 좋죠. 제가 방송국에 오면 경비하시는 아저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진짜 인사를 저에게 너무 기쁘게 해주시거든요. 정말 정말.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물론 저도 이제 인사를 깍듯이 기쁘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항상.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나간 길에 안녕하, 또 들어온 김에 고개 끄덕이고 계속. 한국 사람들의 그 습관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인사 마음을 다해 계속 하는데 뭐 어때요. 아까 있잖아 그만해 뭐 이런 거보다는요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소망님이 어제 사연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올려주셨네요. 다행히. 예. 단장님 어제 남편 생일을 병원에서 보낸다고 사연 올린 시청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퇴원하여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칭찬하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음주를 가끔 했는데 이번 수술을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응답으로. 어제는 병원 청소 여사님께 복음을 전달하는 저희 남편 입술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암이 조기에 발견, 수술 회복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야, 그러네. 조기 발견하는 게 참 은혜죠. 은혜예요 진짜. 최근에 제 친구 장로님 부인은 목사님이신데 오랜 친구죠. 네, 두 부부가. 목사님이 폐암이셨대는데 다행히 아주 초기였던 것 같아요. 수술로. 또 늦게 발견된 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가면 뭐 늦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감기는 큰 작은 병이고 암이 큰 병이겠어. 하나님 입장에선 다 똑같은 그냥 손만 얹으시면 탁 얹으시면 낫는 병이에요. 예. 우리 기도합시다. 청소 여사님께서 저희 남편 보고 멋있으세요. 엄지척까지 주셨다네요. 아 진짜 멋진 부부입니다. 멋진 부부. 예. 네, 이제 추석 내일부터 연휴인데요. 길지 않은 연휴 동안 할 것도 많고 바쁘실 텐데, 네, 바쁘시더라도 인사 한번 너무 바쁘시면 어떻게 뭐 긴 글을 남기겠습니까? 그냥 출첵 두 글자. 요런 건 매너 아니겠습니까? 매너. 자, 남궁 속 내 삶의 이유라 배영호입니다. 네, 좋은 영이죠. 감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주한영의 감사까지 듣고 왔습니다. 땡스님이 지인이 췌장암 4기, 어머님, 지인의 어머님이 췌장암 4기 받으셨다고. 아이고, 주님. 그 가정에, 예, 치료와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녹두 불려서 갈아서 김치 숙주고기 넣어 녹두 부침개 하네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제는 뭐 저희 집엔 아예 기름 냄새가 없습니다. 전 먹고 싶으면 이제 일산 재래시장으로 가서 몇 개 사오면 되고요. 예. 그래도 뭐 그런 많이만 안 하면 한번 이렇게 해먹는 즐거움도 있죠. 네. 전 아침에 아들이 끓여놓은 닭 그 육수에 밥을 먹고 왔는데 맛있는 것 같은데 늘 부족한 아들 조금 더 힘을 내든지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님이 애들은 뭐 오늘 시험 끝났고 저도 당분간 일터로부터 해방이네요 하면서 다들 즐거운 연휴 되세요. 아름다운님도요. 마당발님 올해는 추석이 무겁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 고관절 골절 아이고 96세시면 아, 그 뭐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어떡하냐. 아이고 마당발님 뭐 올해는 그 곁에서 지켜드려야겠네요. 푸른동사님도 그렇고 삼일절님도 그렇고 노을가을님도 그렇고 뭐 병원을 뭐 아들 병원 예 이렇게 다녀오는 일이 많네요. 예. 또 송미영 집사님도 그렇고 아유 아무튼 뭐 다들 이 감기도 심하고 요즘이요. 그래요. 헬스장 운동 다녀와서 목욕하고 나와 옷 갈아입고 쉬어요. 지금 11시 돼서 올라왔어요. 집에 했는데 일찍 들어오셨어요. 박예슬님. 조금 쉬실 수 있는 시간이면 운동 마치고 잠시 쉬시고 네. 또 커피 한 잔 뭐 따뜻한 타티 한 잔 마시면서 사평로와 함께 하시죠.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입니다.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명절 눈앞에 있지만 네. 출첵은 플리즈 예, 너무 안 들어와서 정신 바짝 차려가면 출첵 한번 합시다. 하이파이브. 자, 제임스 유나이의 이야기. 그리고 행복이라는 노래가 한의의 행복이 워낙 유명하지만 김수지의 행복도 한때 참 많이 불렀죠. 행복. 그리고 손재석 줄을 찬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은 남편 집사 환갑 생신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평생의 삶 주님께 충성된 사명자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영광 드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도요. 예, 저도요. 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를 가꾸는 이님도 아들 광훈이 생일이 오늘이래요. 23세. 23년 동안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줬다고 하네요. 와,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엄마가 이 정도로 칭찬한다는 건 정말 훌륭한 귀한 효자 같아요. 겸손. 네,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님은 좋은 찬양과 말씀으로 명절을 준비할게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들어온 큰언니가 지금 친정 부모님 집에서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모두 이 땅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대환영입니다. 지난주에 과달라하라에서 들어오신, 네, 저기 강태경 목사님 교회에서 1일 찬양 부흥회 하고 왔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먹은 타코는 정말, 아,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안 들어오죠, 그런 타코가? 어디 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도 없대네요. 왜 그럴까? 수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매일 듣기만 해도 힘이 솟는 찬양, Joy for You. 최인용 목사님,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감히 신청합니다. 둘이 뭉실님이, 네, 2부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제가 이 문장만 딱 봐도 힘이 저도 솟습니다. 엘해피님도 불편한 편의점 2 책 읽으며 들어요. 저도 읽었는데 참 좋죠. 참 따뜻하고. 그거 쓰신 분이 크리스천인 걸로 새롭게 할 수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 행복한 추석 명절 연휴 보내세요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여유로운 시간 보내십시오. 파자마님도 시댁 친정에서 명절 보내려고 짐 싸면서 짐 싸면서. 바다향기님은 안전한 귀성길, 이렇게 알려 얘기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베토벤님은요, 갑자기 동생 내외와 조카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음식은 못하고 바깥에서. 아유, 베토벤님 뭐 그 음식을 어떻게 해요. 네, 외식 계획하고 있으면 잘하셨습니다. 싱크대 싱크볼이 내려앉은 앉는. 이거 수리를 해야겠는데요. 이참에 그냥 튼튼하고 멋진 걸로 하십시오. 자, 장윤영 겸손. 그리고 신청하신 곡

네, 땅끝에서 반드시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은 없어요. 아시죠? 네, 천국은 반드시 있고요.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순이님이 동그랑땡 만들다 이제 출첵합니다. 아, 동그랑땡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진짜. 아, 영도다님이 그 위에다가 바로 아 동그랑땡 먹고 싶다 쓰셨어. 네, 진짜 먹고 싶네요. 8486번님이 고맙습니다. 평화로운 사랑 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사랑 있는 방송이라는 말이 참 좋네요. 네, 참. 사랑 있는 문 이 컷 출첵. 아이, 저도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원성남님 오늘도 식사 잘 하셨나요? 출근하며 출첵하는 주님만 사랑님. 오늘도 뭐 근데 오늘은 일찍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 오늘 뭐또 오전 근무 끝나고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즐거운 생활 대자님의 글을 쭉 보면서 삶이 그렇게요. 어려운 시간들도 누구나에게 있었겠지만 있으셨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 언제나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네, 넉넉히 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센터 도착했다고요. 푸른 동사님 네, 도착 알림 서비스 해주셨습니다. 장옥수님 물샘 열둘님 네, 아멘입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롬93번님도 요즘 열심히 오세요. 진짜 글 많이 남기신 분이 요새 뭐 이은주님도 그렇지만 영도다리님 그 다음에 박상수님이죠. 네. 푸른동사님도 많이 남기시고 프리지아님이요. 너희는 연휴 동안 일본으로 아 저희는 너희는 잘못 쓰신 거죠? 저희는 연휴 동안 일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추석날 남편 생일. 저는 생일은 지났지만 7학년 접어들어 기념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와, 잘 다녀오세요. 이제 잘 다녀오세요. 저도 이제 야 결혼 40주년이 2년 남았어요. 2년. 야 세상에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네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 가자고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친동생 뭐 진짜 친동생 같은 그 지니 앤디라고 하는 부부가 지금 여행 와 있는데 이번엔 언니된 식구들이랑 와서 저희와 시간을 많이 못 갔지만 아무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녀올까. 네. 다녀올까요 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0주년. 야, 참 빠르죠. 정말 빨라요. We Love의 아름다운 나라. 네.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서 달려와 주세요. 네, 추석 전날이지만 그래도 예, 일부의 100명이 2명 모자른다는 건 네, DJ가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님 제작진 추석 잘 보내세요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진짜 잘 보내십시오. 2부에서 만날게요. 그...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명절 하루 앞둔 오늘 명절 기간에 우리 모든 사평로 식구들, 주위 부유 식구들 참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아낌없이 주고 나누는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아니 그냥 몸에 배어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몇 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식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 명절에 우리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창문의 박진희의 목소리로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였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바빠도 들어오고 힘들어도 들어오고 피곤해도 들어오고 졸려도 들어오고 아무튼 들어오시면 네, 힘이 나실 겁니다. 진희님 편안한 사랑의 방송 덕에 저 지하철 안에서 편안히 자다가 한 정거장 지나서 깜짝 놀라 뛰어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집에 도착하셨나요? 맞아요. 이게 또 졸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음악을 들으면 진짜 잠이 잘 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삶의 배경음악이잖아요. 배경음악은 잘 때도 듣고 일할 때도 듣고 꼭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삶에 함께하는 거니까 어떤 자세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해피소울님 석 달 동안 부비동염이 낫지 않아 삼성서울병원에 의뢰해서 진료 가는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큰 수술이 아니잖아요. 네, 큰 수술은 아니에요. 전신마취 하지만 제가 했잖아요. 진짜 수술하십시오. 부비동염이면 충농증인데 너무 살 것 같아요. 완전히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당신 진짜 너무너무 편하겠어. 툭하면 환절기마다 그냥 재채기에 콧물에 코 막혀서 잠자다 깨고 잠자다 깨고 밥 먹다가 숨 막혀서 이게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코 막히고 너무 힘들고 저 같은 제가 말한 증상으로 시달리시면 수술하십시오. 네, 진짜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삶이 너무 편해요. 이한탁님 사평로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비타민 이수님 배고파도 외로워도 졸려도 들어왔습니다. 아우 배고프군요. 저도 요즘 제가 11년째 하잖아요. 근데 최근 몇 달이 유난히 배고프네요. 그냥 시작하면서 배고파요. 아 이게 바뀌었나? 이게 다시 회춘 젊어지는 게 아닌가? 네. 아, 웃음이 약간 비열했네요. 네. 들장미 소녀님이요. 새벽에 감기가 심하고 다른 곳까지 두 군데 아파서 수액 맞고 오셨는데 주사만 두 대 수액 좀 맞고 오시지. 나 달라면 나 줄 텐데 말입니다. 다 일찍 퇴근하는 줄 알았더니 리비님은 만근하신다고 다 직원들이 있고요. 만근은 가득 채운다는 거죠. 그 일하는 시간을 만근이라 해서 만근 진짜 소고기 만근 사다 놓고 먹고 싶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 찬양 신청하셔서 최인혁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라스트의 원더풀 피스 11월 21일 기쁨의 교회에서 익산에서 3시부터 네, 40주년 연장 공연합니다. 그때 이 찬양도 하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브라스밴드 함께 생각나네요. 그때 많이 오세요. 티켓 10,000원 단체로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교회 목사님들께 단체로 구입해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평화. 네네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여러분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뭘 드셨나요? 궁금해지는 건 제가 배고프다는 거죠. 네. 삼남매 아빠님이 저 지금 이 기분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애들이 학교에서 해외 이동 수업을 현주인 중국, 한나는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해서 현지 생활도 해보고 선교사님들의 간증도 듣고 그곳에서 필요한 일손도 돕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해보며 다 경험해서 좋아하더라고요 하셔서 와우 좋은 경험했네요 진짜. 여유 있을 때 어머니에게 이번 명절은 집에 있고 여유 있을 때 내려가시겠다고. 아마 뭐 짧아서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으시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명가님 저보고 기회 있을 때 여행 가라고. 고맙습니다. 이터널님이 나이 들어서 그래요. 크크크 당 떨어져서 크크크 아 혼자 친해진 줄 알고 이제 장난도 치다니. 어, 친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정도 엄청 친해진 거죠. 예, 이름도 이렇게 다 알고 호도 아는데. 네, 아이디가 호 아니에요? 안정자님 회사 끝나고 데이팅 딸내미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막혀요. 야, 이게 지금 아마 장 보러 가고 쇼핑하고 막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목사님의 들어와의 외침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 좋아요 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네. 안정장님 이름, 안정자님의 이름을 딱 보니까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네요. 평화, 평화로다. 주님만 사랑님이 어젠 익산 지역에 교사 세미나 있었답니다. 반성하고 다짐하고. 어머니의 영성이 아이들의 영성이라는 말에 다시 가정예배 드리려고요. 말씀으로 사는 본이 되기로 결단해 봅니다. 그 결단 응원합니다. 예. 익산 지역이면 이제 예, 익산 지역 공연할 때 오실 거죠? 네. 예, 많이 많이 오셔서. 정말 뭐 서울에서 6만 원 하던 공연인데 만 원에 하는 건 적자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적자. 예, 적자를 보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그 달려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포스터 나고 이러면 알려드릴게요. 자, 500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초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같대?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날에 위에 실을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영일만 친구야. 갈매기 날에 위에 실을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 영일만 친구야. 아마 바닷가가 고향인 분들 가서 이제 나 본인 여러분들은 고향을 떠나왔지만 바닷가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친구도 만나고 뭐 바닷가가 아니어도 여전히 고향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 아,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고향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옛 추억도 다시 떠오르면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많이 만나고 행복하게 그 고향을 행복하게 해주고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에 고향이 물씬 생각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영일만 친구 최백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곡 어때? 영일만 3만 5만 네, 죄송합니다. 무리한 방송. 네, 이 곡 어때? 최백호 영일만 친구 갈 동안 같이 부릅시다.

네,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오늘 이 곡 어때?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에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이 곡 신청한 분이 계셔서 또 보내드렸어요. 헤라 스누피님이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 에, 맞아요. 네, 여유 있을 때 드릴 거 없어서 다음에 생기면 드리지. 나눔, 누구에게 나눔도 똑같아요. 그냥 어려운 중에 나누는 거고요. 시간 없는데 짬 내서 찾아가는 거고요. 시간 없는데 짬 내서 전화 걸어 가는 거고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 선교 헌금과 또 어려운 사람 돕는 일도 똑같거든요. 예. 어려울 때 해야 하나님이 그 손길을 축복하시는데 여유가 있을 때 그러면 계속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건 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언제든 네. 나누고 베풀고 하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네. 전국의 소망님 저는 25일 날 아침 먹고 임원에 갔다가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주일 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제가 명절 때 거의 유일하게 42년 동안 명절 낀 주일만 집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엔 기간이 짧아서 그러나요? 두 번이나 있어요. 주일 날. 명절이 끼어 있는 27일 날. 예. 공주에서 하고 또 수원으로 와야 되고. 여러분, 예, 기도해 주세요. 희망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프셨구나. 주님. 이번 명절이 생애 첫 경험으로 병원서 남편과 오늘이 사고 한 달 지나니 몸이 좀 좋아져 인사드립니다. 사고가 있으셨어요. 아이고. 진짜 많이 다치셨나 보다. 주님 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담쟁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님, 오늘 낮과 밤이 같은 날 추분이에요, 오늘? 와, 추분이군요. 이제 퇴근하신다고. 다들 좀 일찍 퇴근하시죠? 해피 추석 보내요, 라고. 따뜻한 말 고맙습니다. YD미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신청하신. 예, 일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보너스도 받으셨네. YD미나의 티테디오스.

복과 은혜 나날들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고맙습니다. 제키리님이 택시를 운행하시는데 승객이 저보고 어느 교회 다니셔요 물어보셔서 아마 조이포 틀어놓고 다니시죠. 네,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제가 다니는 교회 분이시더라고요. 와, 반가웠겠네요. 김석수님이 작은 교회 강대상 옆에 화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집사님 말씀 생각나 아들 등교시킨 난후 양재 꽃시장 가서 화분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다시 아들 드리러 가고 있어요. 석수님은 이렇게 베푸는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아, 그러면 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습니다. 네, 물질의 복을 받죠. 네. 진짜 성경대로 이루어지세요.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님이 교회가 많이 어지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휴 정말 그 교회 아픔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는 찬양이 조금 전에 나갔는데 못 들으셨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회 잘 회복되기를 진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리아님이 들어와 들어왔어요 하셔서 고맙습니다. 라니님 오셨어요. 친정 식구들과 이번 추석엔 가족 여행으로 속초 가신다고. 이야 너무 좋겠다. 예. 아까는 일본 가신다는 거 있었죠. 예. 이번 여행은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일단 퇴근해서 전을 붙여야 된다고. 좋은 여행, 행복한 여행 예, 다녀오세요. 오늘 제 찬양은 나가가지고 네, 다음에 꼭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부흥해야듯이 벌써 출발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예, 귀성길 찬양 메들리 나가면 같이 따라하면서 졸리지 않을 것 같아서 PK 찬양 메들리가 끝곡입니다. 메리 추석 여러분 잘 보내세요. 내일 만나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0: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례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 가난함을 경험한 지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귀엽고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은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 이 노래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나의 실수, 편견, 부족함까지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최선의 삶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싹 빼면 자기 삶이 완벽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허접함과 못마땅함이 포함될 때 그제야 그 삶

0: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에 편견이 사라지고 오해가 없으면 생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가장 고도로 프로그래밍 된 게 지금 모두의 삶이라고요. 못하나 빼거나 더할 게 없어요. 배경옥 인터뷰집 다른 남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귀향을 가시거나 추석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명절에 마음이 상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냐는 서운함.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왜 당연하게 여기느냐는 속상함. 도덕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장미를 아름답게 피워주고도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장미가 칭찬을 받아도 내 덕분인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줄 뿐이고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솔직히 좀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번 추석, 내가 먼저 물처럼 되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물처럼 챙겨주는 곁에 가족에게 먼저 감사를 전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축복송, 소마트리오의 연주였고요. 오늘 첫 곡은 조성은 곡의 사랑, 아주 여성 합창단의 연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영은의 찬양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준호님, 멋쟁이님, 마라나타님, 기도합시다님, 고윤희님, 어여쁜자연님, 하하호호님, 아로아님, 신혜숙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폴라리스님이 진디님 명절 전야제가 조용하네요. 저는 일단 갈비찜 준비 완료했어요. 와우, 갈비찜 하나면 뭐 밥 한 공기 뚝딱이죠. 네. 블루딱따구리님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들으며 함께합니다. 보혜사님은 샬롬 전주찬 평화로운 추석 명절 보내기를 기도드립니다. 오기님은 여기는 광주 100회 출석입니다. 웃는 하루 되세요. 와, 100번이나 저와 만나신 거네요. 아, 감사해요. 200회 300회도 쭉 함께하시죠. 태연님은 내일부터 명절 연휴네요. 저희는 내일 집에서 가까운 휴양님으로 놀러 갑니다. 아, 휴양님, 내일 날씨가 괜찮죠? 휴양님에서 또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당구님이 저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모일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당구님, 부모님은 안 계셔도 형제들끼리 우애가 돈독하네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민민하하님이 오늘 저녁부터 추수감사절 성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인데도 추수감사절 성회를 진행을 하는군요. 많이들 오실지 모르겠네요. 또 고향에 가고 오고 가고 그러다 보면 성회에 못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챙겨가시는 민민하하님 대단하십니다. 지키리님이 운행 근무하며 방송 듣습니다. 다음 달부터 차량 방향 등 켜기, 깜빡이 켜기 단속 들어갑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방향 등 켜는 거 습관화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꿀팁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깜빡이 켜는 거 단속을 하는군요. 택시 타고 가다 보면 깜빡이 안 켜고 바로 이렇게 끼어드는 앞차 있으면 바로 빵빵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들이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중님이 이틀 전에 고소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키스를 해서 치료받으며 출석합니다. 아, 교통사고 난걸 이렇게 로맨틱하게 표현을 하시다니. 하종님 몸은 괜찮으신가요? 아유, 다치신 건 없으신가요? 걱정이 됩니다. 추석날 또 맞아서 이렇게 또, 아, 사고를 당해서 별일 아니길

명절 맞이 대청소 해줘야죠. 김은혜 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세바스찬 템플의 곡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평화의 기도를 수원 시립합창단의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리처드 길러드의 찬양 The Servant Song, 섬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당신도 나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곡인데요. 신앙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는 서로를 위해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두려울 때 손을 내밀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순례의 길이라고 노래합니다. 마라나타 프라미스 밴드의 찬양으로 더 서번트 송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미국 가스펠 This Little Light of Mine, 이 작은 나의 빛, 가스펠 드림의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손치립합창단의 평화의 기도, 그리고 더 서번트송, 섬김의 노래, 마라나타 프로미스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This Little Light of Mine, 이 작은 나의 빛, 가스펠 드림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노래한 시편 11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시편 11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나의 생명들이니 올댓힘의 찬양이었고요. 강찬의 섬김 그리고 김성균 곡 복 있는 사람들 밀라노 한인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마라나타님이 저는 2년 전에 병원 입원 중이라 조카 결혼식 참석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2년 만에 조카 딸과 조카 사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덕담을 해줘야 할지 하셨는데 뭐 덕담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즐겁게 잘 살고 있냐 물어봐주고. 아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덕담은 있어요. 뭐 아직 좋은 소식은 없냐 뭐 이런 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말은 넣어두세요. 신혜숙님이 명절 연휴 전날 세 사람 100년 손님 맞이하려니 뭘 해줘야 하나 잔뜩 준비해놓고요. 아들 며느리 내일 온다 하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고 하니 더 걱정이네요. 쉬엄쉬엄 준비하며 찬양으로 위로받습니다. 사위들 입장에서 뭐 먹는 게 제일 아닐까요? 고기 반찬, 갈비찜 이런 거였으면 최고죠 뭐. 식구가 한 명 더 늘어서 더욱 화기애애하실 것 같습니다. 비공개님은 어제는 헌혈 카페에서 인사 나누고 오늘은 병원에서 관절 주사와 물리치료 받고 인사 나누어요 하셨는데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내일부터 병원 못 가니까 오늘 미리미리 가두시는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얼른 회복하시길 함께 기도드립니다. 리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기쁜 우리 사랑님도 남겨주셨네요. 오기님이 100회 출석하면서 신청곡도 남겨주셨어요. 온맘 다해 어노인팅의 곡으로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현직의 클라리넷과 이윤정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신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명절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죠. 도덕경의 물처럼 해주고도 내세우지 않고 겨루지 않으며 그냥 섬기신 분들이 계셔서 가족의 명절이 행복합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명절에는 수고하신 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마워요 한마디도 잊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긴 수고를 충분히 위로해 드릴 겁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저는 거의 매일 뉴스를 하는데요. 제가 하는 뉴스 외에 일부러 뉴스를 잘 클릭을 안 하게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그 사건, 사고, 재해 소식들을 보는 게 정말 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음도 들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맞나? 라는 생각 말이죠.
1: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자주 하게 돼요.
2: 그렇죠. 네.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가 없이 너무 이렇게 무고하게 희생되는 아이들이나 지진으로 한 나라가 아예 무너지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가 싶다가도 아니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3: 또 아이들 생각하면 특별히 그런 생각들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아마 빨리 천국으로 빨리 또 가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 네. 50년 정도 더 사역하고 네, 그리고 갈 계획이
4: 있는데 전도사님 같은 분은 쭉 같이 계셔야죠.
0: 맞아요. 그쵸.
4: 근데 네.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건재하고 좀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좀 뭔가 피해를 많이 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었나요?
5: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0: 라고 볼 수가 없죠.
1: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주제죠. 네.
2: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만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3: 네.
2: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오늘 이 질문을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4: 하박국도 아예 그냥 성루에 올라가서 응답 안 해주면 나 안 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맞장까지 떴는데 응답 받고 나서는 아우 나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난 춤추겠습니다. 막 기뻐하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하고 막 논쟁 중이신 분 끝에 가서는 또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멘. 네.
3: 진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지 우리 설교와 문답을 통해서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약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이 존재하도록 보존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모든 사건을 통치하고 그래서 세상이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과 동행과 통치가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중적입니다.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 섭리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 섭리로 바다를 갈라요. 해를 멈춰요. 처녀를 잉태하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이런 기적들. 이건 특별 섭리입니다. 그런데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연과 인간에게 부여한 우연적이고 자발적인 법칙 이것을 위임해가지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악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연에게는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운행하는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요게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 자연에게 준 자연 법칙. 요 두 가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불러오는 인간 악과 자연 악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악은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오픈시켜놨는데 신의 기원과 악의 기원은 오픈시켜놨습니다.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과 악은 그냥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따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신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신의 존재가 입증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악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악과 싸우십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 법칙에서 나온 그 악과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시절이 주전 2세기인데 이때가 그 당시 하나님 신앙이 최악이었어요. 하나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데 그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경건한 신앙인인데 그들은 순교당합니다. 이건 또 뭐지? 한쪽 경건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또 다른 경건한 사람은 순교해요.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그 순교한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이 세상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저 세상이 열려요.

0: 그게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바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기서 부활과 영생 신앙이 열려요. 이 세상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저 세상이 없다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바로 저 세상에서 신원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은 개인의 부활 신앙과 영생 신앙을 확언해 주는 최초의 본문입니다. 부활 영생이라는 것은 순교에 대한 보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신실한 유대인은 불타는 풀무에서 구원받았지만, 다니엘서 12장 12장의 신실한 유대인은 핍박의 불길 속에서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주재 원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도 저 세상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사망 속에서도 동행하심을 보여준다.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1: 아멘.
0: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뜻대로 이게 작동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과 죽음조차도 또한 저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넓힌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아닐까. 세상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비심 가운데서 세계를 유지하고 그의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세계의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고,
1: 아멘.
0: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이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불안과 근심을 극복하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신 하나님,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적절하게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할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영향력을 펼쳐야 할 곳은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신분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또 하나는 그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무엇을? 이 세상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의도식한 거 아닙니다. 뭐 나무 밑에서 낮잠이나 자고 뭐 열매나 따먹고 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경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했어요, 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관리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0: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갔죠.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한마디로, 야, 네가 하나님이 돼.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밑에서 대리자 노릇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 홍수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엉망진창을 만든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의 악은 더 지독해지고 더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은 점점 파괴되고 있죠.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극한을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실 뿐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자,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고린도 후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고 말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았던 왕의 신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게 내 가정이든지 내 일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만연한 부정, 거짓, 술수, 그 다음에 착취 이런 걸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가 답하고 싶어하는 이 질문,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성경에서도 이 질문을 했던 사람 많죠. 시편 73편을 쓴 아삽도 그랬고 욥도 하나님 주소 있으면 좀 내가 주소만 알면 가서 변론하고 싶다고 따지고 싶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이 있죠.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악함과 강포함과 패역함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

응답 안 하시면 나 안 내려가요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묵시를 받아 적어라. 묵시가 뭐죠? 하나님 뜻입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이 횡행하는 이 상황에 내 뜻을 불러줄 테니 묵시를 받아 적어라 하죠. 그 묵시를 받은 하박국이 돌변

0: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메뚜기 같은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셨다라는 뜻을 설명해 줍니다. 바벨론은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릴 것이니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하는 멋진 선언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런 악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나가시는 이야기는 성경 도처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야, 너희 자손이 땅을 차지할 거야. 가나안 땅.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근데 400년 후에 그러셨어요. 아니, 돈 주려면 당장 주고 땅 주려면 당장 주시지 400년 후에 줄 거고 그 4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계산과는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지나간 역사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과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족속이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말은 아주 살상극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그때 순진한 아브라함과 그의 거설들이 들어갔다면 아마 씨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의 안전한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가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이제 400여 년 후에 애굽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간담이 녹아버리는 강대한 군사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400년이 아니라 더 더디더라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 맞아? 맞습니다. 우리가 감을 못 잡을 뿐입니다. 이럴 때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들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훨씬 뛰어난 뜻과 계획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실현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더뎌도 이루어지고야 많은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고 계시다. 이 세 분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수긍합니다. 네.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솔직히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제자들이 그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두어 세상 심판날에 내 분리할 거야. 그래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뭘 생각했냐면 아 가라지는 있구나.

0: 가라지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는 것은 원수가 하는 일이구나. 그러지만 주님은 이제 기다리는구나. 이걸 이제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 그 중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악이 존재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계론적으로 섭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처단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해결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요술처럼 마술처럼 나타나셔서 이렇게 처단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내고 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악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하나님은 보고는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도 지금 그 뒤치다꺼리 하시느라고 같이 지금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악을 선으로 바꿀 것인가 이거 하고 있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 그리고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야. 천국 갔어.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악은 인간이 한 거다. 그거는 하나님께 다 돌리지 마. 하나님도 지금 뜻밖의 일이야. 하나님도 지금 당혹스러워하셔.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가. 하나님도 고민하고 계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고민에 동참하면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갖고 가는 일에 내 탐욕을 다스리면서 하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닐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아 보이는 게 많은 거죠.
2: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또 두 분이 얘기하신 이런 가라지들 또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게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잘 만드셨지만은 타락해서 죄의 본성을 갖게 됐고 사탄이 다스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면서 이렇게 세상이 타락할 때 예수가 오셨죠.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했지만 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싹 그냥 한 방에 만드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고야마 고스케라문이 계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길, 뭐 계산하면 11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 걸렸는데 그 거리 나누기 40년 하니까 시속 3마일, 시속 4.8km 인간이 슬슬 걸어가는 거리로 하나님도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보폭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타락한 죄성과 이 세상을 고쳐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상충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디더라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100% 하나님의 나라, 악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반드시 만드십니다.
0: 아멘이죠. 네.
3: 그 크신 뜻을 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그 아 왜 빨리빨리 안 보여주시지? 이 빨리빨리 병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면서 아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그 크신 계획을 하나도 잘 눈치를 잘 못 채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뭘 하고 계신지는 좀 봐야 알고 봐야 또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조금 조금씩 또 예를 들어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눈이 조금씩 트일 것 같습니다.
0: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가장 확실하게 보는 건 저 자신이에요. 제 자신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0: 대해서 지금 우리의 세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우리의 사회도 많이 달라졌죠. 많이 변화됐습니다. 큰 사고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 중심에 가보면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한 사람은 보면 어쨌든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저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을 보면 물론 개별적인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나 길게 본다거나 좀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 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겠는가?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주시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네가 하지 않고 나한테 다 해달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 누구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내 영역이다 이거 내 영역.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은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거를 그 전문 용어 라틴어로 그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 그래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것은 부재한 것이 아니라 은폐 속의 현존이다. 숨어 계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죠. 숨어 있는 것을 들춰내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들추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무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눈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관적인 깨달음,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깨달아질 수가 있다. 제가 그 한번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사실 죽을 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하고 전차 중간에 껴서 8살 때 그래서 앞다리를 밀어 가서 버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갔으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을 뻔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교통사고 현장을 지금도 못 가셔요. 못 보셔요. 근처만 가면은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생각도 하기 싫으시대요. 근데 저는 그 옆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2: 네. 살려주신 곳.
1: 그걸 볼 때마다 저기가 내가 죽을 뻔한 곳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곳이기도 해. 그게 나는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내 과거가 어찌됐던지 간에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사고 난 것을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고 뭐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 사고가 났겠죠?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좀 당기셔서 다리 하나 절단되는 걸로 마무리된 거고 살려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개입하셨다고 믿어요. 그 이후에도 이런 고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목사님 내 삶 속에서 느낀다는데 저도 느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근데 그때는 잘 간파가 안 된다.
0: 놀랍습니다.
1: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돌아보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 예수 믿을 때 했던 질문이에요. 우리 옆집 형님이 저에게 예수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믿으라 할 때 제가 여기 또 약봉지를 집어던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 좀 보여줘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자기는 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이라 전자공학식으로 설명하겠다고. 그러더니 전기줄이 있었어요. 뭐 30년 전이니까. 전기 흐르게 안 흐르게

0: 난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흐르죠. 불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설명하겠다. 이 세상 속에는 저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저한테 쭉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밝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이 맨날 총기 사건 나고 경제적으로 맨날 파산 일어나고 뭐 미국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럴 시기에 지금 저 켄터키주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 교회 오빠 민우 형제
3: 아멘 안 하더라고요.
1: 아멘 안 해.
2: 뭔가 어두운 아니, 것 같아.
4: 오늘 좀 말씀 들으면서 알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요나 같은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대번에 혼내주시면 될 것을 왜 이해 안 되게 하실 때가 많은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예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사람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죠. 그 앞에는 피조물들이 심히 탄식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피조물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타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봅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거짓 형제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회를 보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죠.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00년간의 역사는 가라지와의 전쟁으로 봐요. 이거 싸움을 멈추면 안 되고 이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5: 요나 같은 마음이 든다고 했잖아요. 니느웨 저렇게 악한데 왜 저기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보다 더 나쁜 거 아세요?
1: 더 나빠.
5: 더 나빠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악이 하늘에 났다. 라아라는 악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3장에서. 그렇죠? 동물 짐승까지도 회개해요.
1: 그렇죠.
5: 대대적인 회개가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자 4장 1절에 요나가 더 큰 악에 빠졌어요. 그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됐어요. 화났다 그랬는데 큰 악. 이게 라아가돌 히브리 말로 더 큰 great sin이에요. 더 큰 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모하고 네가 화내는 게 이게 맞는 거냐?
2: 그래.
5: 맞거든요. 이러고 엄청나게 대드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데 요나를 통한 단 다섯 마디 단어였어요. 니느웨 40일 만에 망한다. 다섯 단어. 한 문장밖에 안 돼요. 요 다섯 단어 가지고 니느웨를 회개시켰는데 요나 회개시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0: 온갖 시청각 자료를 다 갖다 대고 뭐 엄청나게 해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재고백 안 해요. 요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요나 하나 회개시키는 게 더 힘들었어. 우리는 요 얘기에서 나는 요나고 저쪽 니느웨 사람들을 왜 철회 안 합니까? 그러는데 네가 더 나쁘거든. 그러니까는 그들만 참아주는 게 아니라 나도 참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가라지 위에서 나는 알곡으로 생각해. 내 안에 가라지가 없을까?
1: 그렇죠.
0: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는 놀라운 거죠.
2: 놀라운 거죠.
0: 예, 예.
3: 아, 어느 교수님이 일찍 장로가 되셨어요. 탄탄대로였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뇌성마비를 낳으셨어요.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달 사고입니다. 다른 집에 가야 될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100점짜리 내 인생이 얘 때문에 오게 티가 생겼습니다. 하고 미술을 하는 분이라 몇 년 동안 해외를 다니신 거예요. 아이는 진짜 배달 사고라고 여기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프랑스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피곤해서 자는데 가슴에 와 물컹하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두세 살로 커버린 자기 아들이 제 배 위에 기어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100마디, 1000마디가 들리더라는 거죠. 야, 너 화가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화려한 색깔 맞느냐? 검정 색깔, 회색도 넣어야지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네 인생은 화려한 색깔을 썼고 일찍 교수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은 이제 내가 네 인생에 검정색, 회색도 쓸 때가 왔다. 그러나 두고 봐라. 결국에는 끝에는 네 인생의 화폭에 최고의 명작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순간적으로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자마자 아이를 처음 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을 보는 거.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송,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국을 바라볼 때 그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좀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많이 헤아리고 계신 목사님들께 이거 정말 돌발 질문 오늘 내가 드려봐야 되겠다.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께 오늘은 질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 드릴까요? 현철 집사님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왜 나야?
1: 우리 둘이 막 울다가.
4: 네. 예, 돌발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진짜 돌발인데.
4: 아,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부연 설명은 세 분 답변 먼저 듣고 나서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른 적이 있다? 없다? 차 목사님?
0: 있다.
4: 있다. 오.
2: 있다.
4: 있다.
3: 많다.
4: 예. 네. 부연 설명을 하셔야 되겠네요, 진짜. 네, 많다.
6: 너무 위로가 되는 대답이지만 더 듣고 싶어요.
1: 아니, 갑자기 없다 하신
6: 적 맞아요.
0: 많다신 분부터 얘기하세요.
3: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막 떠오른 것은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가난한 친구가 영어 성경을 그렇게 사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주라고. 서점에 갔더니 이제 2만 원짜리고 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자꾸 2만 원짜리를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얼마짜리 살게요?
6: 만 원짜리.
3: 네, 만 원짜리 샀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될 때까지 뭐 하나의 뜻인 줄 알지만 100% 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1: 만 원짜리 사셨는데
6: 뭘또
1: 사셨는데
3: 그래도 예. 그냥 반쪽
1: 순종이죠. 선생님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2: 네, 좀 부끄럽죠. 이제 목회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는 분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요. 근데

0: 예배가 다 끝나면 맨 뒤에서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그분이 저를 정말 힘들게 한 분이 저기 오는 거예요. 악수 못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라 계속 말씀이 왔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랬던 뭐 이런 게 뭐 목사님 많다 그랬는데 더 많다.
1: 늘 조금 그 나 자신에게 푸시하는 거는 당신이 한 가르침과 설교대로만 좀 살아라.
0: 그치.
1: 예. 근데 사실은 설교를 매주 달리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난주 뭔 설교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다음 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2: 네.
1: 그쵸, 계속 설교를 하니까.
2: 네.
1: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초청 설교를 하면은 반복된 설교를 하는데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내 설교를 하나님 부를 때까지 천 번까지 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그 설교대로 내가 얼마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계속 하는 설교니까는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내가 조금 말씀 앞에 서서 순수해지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건 성공이다. 근데 느껴진다는 말은 아직도 못 산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은 영원히 내가 숙제이기 때문에 네.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3: 네. ING. ING. 네. 네. 그러면 예,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2: 네.
3: 네, 두 번째 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적으로 손해 본 적이 있다 없다. 목사입니다.
1: 당연히 있죠.
2: 목사님 먼저 대답해 주셨어요.
3: 네. 있다.
0: 있다.
3: 있다.
4: 있죠.
0: 많다.
2: 있다.
0: 많다.
2: 있다. 있다. 많다.
3: 더 많다. 어떤 손해를 보셨을까요?
1: 네. 누군가에게 뭔가를 좀 나한테 좀 미안하게 하는 커다란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것을 억지로라도 내가 회복시킨다면 이제 그분하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예, 물질을 택할 것인지 사람을 택할 것인지 근데 제 생각은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는 손해라는 것이 엄청 큰 건데 다행히 아내는 그냥 받아줬고 예, 물론 지금도 꿈속에서 막 그게 그게 그런데 그래도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3: 네.
1: 그 우리가 감수해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늘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 손해를 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그게 은혜죠
2: 아, 아멘
3: 아멘
0: 많다?
3: 네.
0: 네.
3: 네.
0: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3: 네 끝에 네, 네.
4: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만큼 더 많은 걸 얻는 것 같습니다.
3: 아멘.
5: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손해가 아님을 증언하는 그 증인들을 오늘 올폰에서 만나게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름길은 결국 우리의 이 태도나 또 자세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3: 네. 그 다음 질문 제가 계속 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주님의 뜻은 더디더라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사실 정말 있어요.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더디면 사실은 낙심이 돼서 이게 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3: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힘을 좀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보내야 됩니다. 얘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 사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잘 가르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뭐 예술계, 정치계, 법조계, 경찰계, 예술계, 문화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합니다.
4: 그 R.T. 켄달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불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친구 얘기를 하십니다. 16년 동안 뇌성마비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준 그 친구. 근데 항상 웃고 다니니까 물어봤대요, 어느 날. 아, 너 어떻게 16년 동안 뇌성마비 걸린 딸 기저귀를 갈면서도 이렇게 웃고 다니냐.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 어느 날 내가

0: 교회 복도를 지나가다가 딱 10초 동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10초 동안의 성령의 임재가 16년을 견디게 해줬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위로가 되고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도 주님이 묵시를 써라 하고 하신 다음에 결론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악한 상황, 악한 사람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 같습니다.
1: 그 이건호 목사님 하박국서를 적절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그 원래 그 본문의 의미는 그 안에서 그 바벨론에게 이말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다. 그때를 너무나 조급하게 네가 땡기려고 하지 말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무나란 단어인데 에무나라는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간다. 이런 거거든요. 신실한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를 보면은 2장 1절에서 성루에 사가지고 제가 망대를 보면서 빨리 소식을 좀 듣기 원, 하나님이 언제 망하게 할 거다 그걸 듣고 싶어서 근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루에서 지라도로 바뀌어요. 지라도 요 지라도라는 섬을 꼭 고쳐야 돼. 성루에서는 내 열망이 강해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다릴 거예요. 내가 눈 뜨고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또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돌이킨 요나처럼 우리도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3: 네. 네.
4: 요리보나
5: 조리보나 하나님 뜻대로
6: 운행됨을 믿으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 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말 사랑의 사전적 정의라고 하면 이렇죠.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야,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사랑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떠올랐나요? 야, 누구 생각나셨어요? 사랑하는 뭐 아내, 남편, 연인, 아니면 우리 아이들, 부모님, 아니면 사랑하는 나 자신? 이번 추석 명절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이 단어 사랑 많이 떠올리시지 않을까요?

아닐까 싶은데 사랑은 이런 또 설이 있습니다. 생각사에 헤아릴 양이라는 한자어 사량에서 나왔다라는 그 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아리는 마음.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내가 먼저 헤아리고 예, 또 챙긴다면 그야말로 사랑이 넘실넘실 넘쳐나는 풍성한 명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수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들으면서 2026년 9월 하고도 23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권이 코앞으로 다가온 발걸음 가벼운 또 수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와 정말 굉장히 모처럼만의 도로가 뻥뻥 뚫리는 그 기적을 맛보는 교통량 자체가 많지 않던데요. 다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까지 많이 이동하셨나 봐. 예, 오늘

오늘은 출근길이 좀 한산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혜영 작가도 굉장히 오늘은 조금 수월하게 도착을 한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오프닝 열어봤는데 사랑 생각해보세요. 사랑 누가 생각났어요? 가장 먼저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우리 햇살님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손녀라고 남기셨는데 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립고 아른거리고 막 크. 보고 있어도 보고 싶 약간 요 표현 뭐 내가 곁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대가 그립 네가 그립다 뭐 요런 시 있지 않았나요? 유시화의 시였나? 당신이 곁에 있어도 난 당신이 그립다. 아 그런 시도 생각나고 얼마나 정말 그 그리움 또 보고픔 이런 마음이 간절하면 보고 있는데도 막 계속 또막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그리워. 아 예전에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아 생각이 납니다. 김미연님은 훈디 추석 연휴 바로 전날 우리 중딩 딸의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야. 시험 잘 보고 오렴 응원해 주셔요 남기셨는데 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과목 중간고사 보는 날이구나 잘 봤으면 좋겠다 진짜 아 연휴 딱 전날이 시험이면은 오늘 잘 보면 아주 개운하게 그죠 홀가분하게 명절을 조금 누릴 수 있을 텐데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화이팅 예. 이름도 되게 이쁘다. 아주. 네. 아주야, 화이팅! 잘 보길 바랍니다. 아, 많은 분들 명절 앞두고 오고 계시네. 덕담도 막 건네주시고. 아, 우리 폴라리스님.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님. 너무 그립습니다. 명절이니 더라고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애틋한 마음. 그리운 마음. 좀 이렇게 사무치기도 하고. 보고 싶고. 예. 포체니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포체니님 체니님 샬롬 CCM 2001 출석이네요 아침 활기차게 희망차게 열어준 것 고마워요 추석 명절 잘 보내길이라고 남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01 출석 2001 동안 우리는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되겠죠 예. 사랑이 그래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상대를 아까 그 사량, 헤아릴 양, 예. 헤아리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 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랑 가득한, 헤아림 가득한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런 우리의 그 마음속에 아주 기습적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욱하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있어요. 돌발 상황들. 요럴 때 마음을 잘좀 다스리고 예, 좀 인내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좀 없이 연휴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7997번 열려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서 무료거든요. 공짜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도 또 문자를 통해서도 사는 얘기들, 명절 앞두고 있는 어떤 풍경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추석 뭐 계획 나눠주셔도 좋고요. 예. 신청곡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현, 옥상달빛, 사랑이란?

김명식, 유효림,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곡이었고요. 김도현, 옥상달빛, 사랑이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박맘님께서 어머 훈디 이 곡 제 결혼식 축가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듣다니 반가워요 라고 남기신 곡은 어떤 곡이었을까? 사랑이란이었을까요? 아니면 방금 들은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였을까? 이 곡은 약간 스윙풍이고 예, 약간 재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굉장히 잘 어울릴 흥겨운 그런 또 곡이기도 합니다. 예. 까브리서님, 훈디 혜영 작가님 굿모닝. 저는 사랑했을 때 떠오르는 얼굴 두 아이입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부모가 될 자격도 없는 부족한 날 엄마라고 불러줘서 늘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 잘해야 겠다. 예, 더 사랑해야겠다. 다짐해보는 하루예요. 라고 남기셨고 아, 뭐 아이도 성장하는 것처럼 또 부모도 예, 엄마로서 아빠로서 배워가고 같이 예, 잘하는 거죠. 예, 동반 성장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 또 이렇게 채워주고 그러는 거죠. 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쿠쿠크림님, 전 엄마요. 머리로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니까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를 더 사랑하나 봐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요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요. 가끔 저는 가끔 그 엄마한테 이제 톡을 보내는데 옛날 사진 제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옛날 사진 같은 거 엄마 좀 젊었을 때 나름 그런 사진 한 장 탁 전송하면서 엄마 뭐 8년 전에 우리 이런 모습

사진도 또 보낸 그 연락도 굉장히 반갑게 받지 않으셨을까 싶고. 그렇게 한번 혹시 사진첩에 옛날 엄마 아빠 사진 있으면 한번 그 보내주시면서, 아, 이때도 있었어요 라고. 지금도 고와요 김 여사님 뭐 이런 식으로 탁 보내주시면 어떨까. 엄마가 떠오른 김에. 별사탕님, 추석 명절인데 저희 대학생 딸은 집에 오지 않고 알바한대요. 너무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감사하지만, 딸아, 명절 때는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니? 수다 떨자, 딸. 그리운 딸아라고 유유 남기셨는데. 아, 그쵸. 우리 아이 자녀 오기만을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일을 하는구나. 보면 이렇게 365일 연중 무휴 하는 그런 또 일터도 있던데, 아, 그래도 추석 당일만큼은 조금 사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만나고 올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저도 사실 25일 그 추석 당일날은 당직 근무에서 출근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아침 10시 뉴스부터 오후 2시 뉴스까지 하고 퇴근이니까 가족을 만날 수 있는데, 아, 우리 별사탕님 꼭 우리 따님 만나서 폭풍수다, 밀린수다, 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방글이님, 사랑은 그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치, 표현 안 하면 이게 또 나중에 한이 될수 있어요, 진짜. 후회 없이 사랑 잘 표현하셔요 라고 남기셨네요. 송정미의 이곡 듣죠? 엄마, 엄마.

프롬갓 예수 사랑하심은 들었고요. 김수지 아빠의 노래, 송정미의 엄마 엄마. 눈물 버튼 곡들을 이렇게 오늘 들려드리게 됐는데, 저희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찬양사역자 우리 김영범님을 초대해서 연휴에 들으면 좋을 곡들 특집으로 좀 구성해 봤거든요. 일단 내일은 이제 이동을 많이 하실 테니 차 안에서 들으면 좋을 드라이브 CCM. 네, 굉장히 흥겹고 텐션 높여주는 그런 곡들, 졸음을 달아나게 하는 곡들 많이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 추석 때는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CCM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집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토요일과 주일은 뭐 여느 때처럼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신 신청곡들 다 모아가지고 나누는 주말 배송, 주일 배송으로 꾸며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너무 와닿는 곡들이네요. 유유 찬양사랑님도 와주셨고 우리 알분단지님, JH리님 해피 추석 보내세요 남기셨고 우리 지은주님은 올 봄에 결혼한 큰딸 장모님이 된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네요. 부족한 솜씨지만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아 부모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조금 헤아려지는 요즘입니다 라고 남기셨고 에버그린님도 아 선곡 너무 좋습니다. 행복알파님 저 64세 예. 그래도 엄마라는 단어 늘 저의 눈시울을 적시네요 라고 보경님 예, 와주셨나요? 8466번으로 이번 연휴는 저 전에서 해막입니다. 아, 그 부치는 그 기름 탁 두르고 부치는 전. 올 추석은 전 안 부치고 가족여행 가게 됐거든요. 1박 2일이지만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반려견과 가족들과 태안 쪽으로 출발. 태안에 꽃 축제한다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차가 막힐까봐 새벽에 출발할 계획 세웠거든요. 운전할 남동생이 잠이 많아 걱정이지만 오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믿기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참고로 전 사랑하고 떠올렸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났다는 이라고 우리 8466번님 예 그래요. 1박 2일 태안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약간 졸음이 온다 싶을 때는 예, 샬롬 CCM 탁 아침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님 명절 전에 독감이랑 감기 진료보려고 소아과 오픈런 합니다. 아 지금 대기 중이실까요? 그 8시 전에 가도 막 대기 번호가 있던데 예. 명절 전에 할 일이 많네요. 예. 그렇죠. 또 이렇게 미리 처방약 잘 받아서 또 아플 때 대비하는 거 필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는 명절 보내시길이라고 남기셨고요. 예. 찐파랑님 출근하는 길이 피곤해요. 그래요. 찬양 들으며 힘내보겠습니다. 며칠 몸이 안 좋더니 약을 먹어야 할 만큼 몸살이 좀 이렇게 왔어요. 오늘 하루 잘 버텨내기를 바라면서 내일부터 며느리로 명절 준비해야 하는데 빨리 낫기를. 이거 지금 명절 앞두고 지금 몸과 마음이 지금 긴장하고 이게 이제 명절 증후군인 거죠. 후유증이 벌써 나타났네. 예. 명절을 생각만 했을 뿐인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주변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흥겨운 곡 들을까요? 제이어스 Celebrate the Light.

윈드월십의 어린 양 찬양, 피아월십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앞에서 제이어스 셀러브레이트 더 라이트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와, 잠이 확 깨네요. 예, 졸렸는데 라고 이터널님께서 사연 주셨고, 룰루랄라님은 찬양 들으며 즐겁게 설거지합니다 하트 남기셨습니다. 예, 우리 박건우님도 와주셨네요. 순시미님, 훈디 오늘 분명히 반 근무할 텐데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마음 다 잡고 오늘 해야 할 일 얼른 맞춰야겠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그쵸, 벌써부터 마음은, 우리 마음만큼은 벌써 연휴권입니다. 엉덩이는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그 이걸 아시죠? 회사의 우리 부장님들, 사장님들 아시니까 각자 본인 업무 마치신 분들은 알아서 잘 일찍 퇴근하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어떨지. 예. 일단은 나에게 맡겨진 일은 잘 끝내는 걸로. 예. 1부 마지막 곡은 박지은 그룹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듣고 2부에서 뵐게요. 맑은

내가 안경을 벗으면 아빠도 나를 따라했다. 우리 주위가 온통 부드럽고 희미해 보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우리 마음은 마냥 흐뭇했다. 파트릭 모디아노의 책 우리 아빠는 엉뚱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운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이 아버지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내 눈에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정결하고 맑게 하셔서 온전한 분별력을 주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만큼이나 그 뜻을 구하는 갈망을 허락하소서. 오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 평안하게 하소서.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들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한웅재 뜻없이 무릎 꿇는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아, 주님 햇살님께서 추석 준비 2일차 오늘은 녹두 부침개 동태전합니다. 찬양과 함께 즐겁게 하고 있어요 라고 아, 와주셨는데 전을 너무 일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눅눅해지잖아요. 좀 시간 지나면은 하긴 눅눅해져도 맛있긴 해. 예. 근데 좀 일찌감치 어제부터 준비하셨나 보다. 예. 우리 닉네임 소망님은 약식 만듭니다. 며칠 전에 연습삼아 전기밥솥 사용했는데 오? 이게 된다고? 이번엔 밤도 준비하고 이번에도 맛있게 되겠죠? 음식 종류 생각하며 아주 바쁘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라고 약식을 또 하시는군요. 약식도 가끔 생각나지 않나요? 뜬금없이. 예. 굉장히 그 쫀득하고 그 씹는 맛이 아주 예술이죠. 약식은. 요즘에 뭐 K떡 디저트로 뭐 재조명되고 있고 뭐 해외에서도 막 좋아하고 어제는 그 뭐였죠? 그 피자 설기 맛있다는 사연 많이 왔는데 약식, 약밥도 맛있어요. 약밥. 예, 약밥 맛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못 먹어. 조금 질려서 한 두 개? 예. 아. Thank you for the music님. 오랜만입니다. KTX 타고 아빠한테 가는 길이에요. 메리 추석입니다. 아침에 풍선 여행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KTX 타고 예. 그 귀성길 열차표 구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오픈 되자마자 막 그 오픈런 해야 하고 클릭해야 하고 그러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연휴 전날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열차 그 빈자리가 좀 있나요? 지금 시각에? 예. 이것도 좀 궁금하고 명절맞아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가는 딸. 아, 이 너무 정겹다. 예. 누님 잘 다녀오세요. 예. 아침이 부르는 풍선 여행.

에이맨, 우린 언제나 에이맨 들었고요. 위러브의 오라 우리가 아침에 풍선 여행, 우리 땡큐 포더 뮤직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급하게 어젯밤에 구하셨대요. 입석 플러스 좌석으로. 아, 그렇구나. 한 대전쯤 지나면 좌석이 생기는 건가요? 마산까지 가는 여정. 잘 설레는 마음 안고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완전체 다 모이지 못하는 올 추석이지만 또 제대하고 시험 잘 치르고 웃으면서 또 한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런 날도 또 기대를 해봅니다. 윤홍님은 정훈 씨 안녕하세요. 추석 앞두고 우리 손주 한결이가 수족구로 지금 너무 힘들어하네요. 할머니인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작은 손에 또 발에 그냥 물집이 잡혀가지고 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18개월 된 이 아기한테는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빨리 나아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외할머니가 라고 남기셨어요. 아, 저 수족구 너무 잘 알죠. 저희 아이들도 자라면서 약간 이게 환절기쯤 여름부터 가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족구가 돌면은 이게 또 전염병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옮게 되더라고요. 이게 수포가 발생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입 안에 구내염처럼 입 안에 수포가 발생하면 이제 뭘 삼키지를 못해. 너무 괴로워합니다. 아이가 얼른 좀 잘 나았으면 좋겠네요. 올리브님께서도 와주셨고 무르익어가는 가을 날씨. 그쵸. 오늘이 보니까 오늘이 절기상 추분이래요. 추분. 그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밤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밤이 깊어가고 길어지고 추분. 추분 다음에 이제 백로거든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에요. 가을 곡 좀 들을까요?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준비했고요. 러빔의 주님 닮은 가을. 그리고 김형미 그리고 하모니카의 전재덕, 가을, 밤까지 세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추석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웃들에게도 기쁨의 나눔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지킬 것을 당부하신 3대 명절, 즉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은 모두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땅에 와 피곤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무자들, 자유와 생존을 위해 목숨 걸었던 탈북 세터민들, 어쩔 수 없이 무한 경쟁에서 밀린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실 감사의 제사일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여행 스케치 서로를 느낄 수 있도록 들었고요. 앞서 나눈 샬롬 생각은 정승룡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추석이라는 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예.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눈에 밟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주위 어려운 이웃들도 한번 이렇게 안부 문자라도 한번 이렇게 남기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단체 문자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거 그냥 복붙해서 하는 그거는 차라리 안 보내느니만 못해. 예. 그렇게 말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좀 보내는 이렇게 안부도 좀 전하고 그런 넉넉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께서 훈디 든든한 아들 광훈이 생일 축하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어 감사. 23년 동안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또 감사. 광훈아 생일 축하해.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선한바람님께서 샬롬 적당히 때때로 사이좋은 오늘은 남편의 생일입니다. 축하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요. 날이 날인 만큼 오늘의 컨셉은 다정한 부부랍니다. 라고 우리 남편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 아, 그래. 이게 티격태격하지만 또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또 위급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내 편입니다. 에이, 우리 남편님의 생일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 삼총사 대장님께서 둘째 아들 8살 생일입니다.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라 옆에 있거든요. 예찬아 엄마는 예찬이 너무 사랑하고 너는 뭐가 돼도 꼭 될 거야. 할 수 있어. 화이팅이야. 아, 똑부러진 우리 8살 예찬이 생일 축하해.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앞서 생일 축하곡 써머의 Happy Birthday to You, 당신이 있기에 라는 곡이었죠. 오늘이 내일님도 와주셨고, 작년 이맘때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날 즈음 샬씨를 통해 위로 받았습니다. 아, 러빔 주님 닮은 가을, 이 곡 아, 힘이 됐군요. 덕분에 분노하지 않고 잘 견디며 살았네요.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고, 우리 3803번님 찬양 들으며 아침부터 고구마 캡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 시원한 바람 살랑살랑. 예. 심어놓은 들깨는 토실토실 살이 올라서 잘 여물어갑니다. 아, 그래요. 결실의 계절 가을, 또 추석입니다. 예. 연휴 잘 또 시작하시길 바라고, 오늘 마지막 곡 더불어 함께 교회 환대의 노래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다시 한번 같은 부분을 부를 텐데 전 이게 예배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이 예배 안에 이 두 가지 포스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있고 내가 안아야 하는 누군가가 이곳에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의 눈빛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다운로드 받으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 그 눈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신비가 이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향해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앞에 부분을 부를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뒤를 부를 때는 옆에 분을 향해 그 눈빛을 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 내 지쳤던 몸과 마음이 이제야 쉼을 얻는 것만 같습니다. 절기상 초분을 지나는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바람을 느끼며 무엇이 저물고 무엇이 떠오르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예수님의 사랑은 561장 찬송입니다.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이장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최고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겨루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백의현과 구경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휴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박운성님의 신청곡 나무엔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참 즐거운 노래를 고선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선명회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맥가이버님,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오늘도 인사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현면수님 출석합니다. 고센맘님 샬롬, 내가 매일 기쁘게. 또 오직내사랑님, 갬성별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님께서는 고모님, 언니, 아우와 가을여행 2박 3일로 왔습니다. 참 좋은 자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내주셨나요? 추석 명절 앞두고 이렇게 또 가을 여행까지, 아 정말 제대로 가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시고요. 라신님, 오늘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작은 예수님께서는 자녀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어제 주의 장막을 마련했습니다. 약정서부터 잔금 지불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걸로 보아서 어떤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원성남님, 순찰 돌며 쭉 함께 하겠습니다. 방인하루님께서도 샬롬 하고 들어오셨고요. 초이스님 반갑습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교회 여전도 총회장 마지막까지 잘 섬기며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담임 목사 은퇴, 새 목사님 취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진영님께서는 감기 몸살 친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요즘 감기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동방현주에 다시 일어섭니다. 신청하셔서 준비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산님께서 신청하신 곡 십자가의 전달자. 그러고 보니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좀 어울리는 찬양이네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 하도록 하죠. 김보라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92번께서 청하신 곡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민호기의 찬양 2부의 첫 곡이고요. 축복이 할배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현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3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율법과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의해 이루어질 것을 암시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그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임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다면 엘리야는 율법을 떠난 그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스승인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남겨진 엘리사는 소리 지르며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뿐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비록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엘리야, 엘리사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 충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임명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김숙희님께서

이곡 듣고 싶다고 청해주셨고요이어서이눈에아무증거아니베어도신예숙님께서청해주셨는데요김의배찬양으로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오늘도 산책하면서 듣고 있을 것 같아 문자 남겨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262번. 유방암인 딸이 안타까워 아직도 아기처럼 보살펴주시고 매일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엄마께 너무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디 엄마가 이 방송 들으셔서 조금이나마 웃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우리 따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부디 치료 과정 힘들지 않게 잘 이겨내셔서 두 분이 더욱더 환하게 웃는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양 강아지매님, 성당 형님이신 레지나 자매님 말기 췌장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형님 덕에 여러 사람이 즐거운 추억을 가졌는데 주님께로 가시는 길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역시 함께 기도 드릴게요. 아, 기도는 나의 희망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건강 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4240번 추석을 앞두고 저희 가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교회 보수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붕 기와도 새로 교체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합니다. 아, 대공사네요. 공사가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공사 기간 동안 좋은 날씨도 허락하셔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완성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딸과 아들네 가정에도 태문을 열어주셔서 웃음소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702번께서는 오늘 선물 사다리 탑니다. 그때로군요. 선물 사다리 타는 명절 잘 뽑으세요. 편차가 심해서 그래도 좋은 선물 받기를 바라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결혼기념일입니다. 늘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건강 조심하고 고마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분께서도 함께 듣고 계시겠죠? 결혼기념일도 축하드립니다. 로빈훈님, 이번 한 주도 다가올 명절 연휴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여호와 이레님께서는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그동안 땀 흘린 노력으로 부상당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두길 우리 선수단 응원합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맞아요. 지금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 선수들 여러 난관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그동안의 어려운 과정들

글이 저마다의 사연으로 전해져서 더욱더 감동스럽던데요. 말씀대로 부상 없이 자신의 최고를 보여줄 수 있기를, 그래서 메달 유무와 상관없이 뿌듯하게 성장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철수777님,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보내주시면서 내가 꿈꾸는 그곳 청해 주셨나요? 아,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꿈꾸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배송이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푸른동산님께서 공기 좋은 구리의 산동마을에서 저녁 내맥이 들었네요. 반쯤 살찐 달님이 너무 예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요즘에 자꾸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을 찾게 돼요. 어제보다 조금 더 차올랐네 하면서 보게 된다니까요.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아, 구리의 산동마을 부럽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행복하십시오. 청해 주셨던 곡 하늘소망 보내드릴게요. 소망의 바다의 찬양입니다.

함흥에서 태어난 처음 보는 조카들의 안내로 역 밖으로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어머니가 어떤 노인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외삼촌, 어머니 바로 손위 오빠였다. 머리가 하얀 80에 가까운 오누이가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붙들고 울고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 바깥 세상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세월을 보낸 분. 종로 팔판동에서 태어난 외삼촌은 틈만 나면 우리들을 찾아와 먼 발치서 살피곤 했다. 상봉 후엔 자주 편지를 보내셨다. 한강물도 보고 싶고 삼각산도 보고 싶은데 그 땅을 지척에 두고 너에게 편지를 쓴다.

침제 후에 이름 없는 우리들의 행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바로 이산 가족의 날이죠. 손에 닿을 듯 가깝고도 아득한 그곳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0: 하우스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5: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리.

0: 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 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박종후의 시편 23편 보내드릴게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많이 마음이 분주하실까요? 고향 오가시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와 더불어서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추분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고 뜨거웠던 계절은 조금씩 물러나 가을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때인데요. 자연은 이렇게 때가 되면 빛과 어둠의 균형을 조용히 맞춰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애쓰는 시간만큼 쉬는 시간도, 말하는 시간만큼 듣는 시간도, 붙잡는 마음만큼 내려놓는 마음도 필요하니까요. 오늘 밤엔 우리 마음도 주님 안에서 조용한 균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김도현의 가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왠지 추석 명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밤부터 벌써 출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가을 찬양을 들으니까 왠지 조금 엄청 들떴던 마음이 살짝 가라앉으면서 그 가을 분위기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신청곡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오늘 바로바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추석 계획 또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맛있는 음식 뭐 하실 건지 보내주시면 제가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시생캠프 함께해 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박상규의 내려놓음 들으셨고요. 앞서 전대현, 조찬미의 가장 좋은 길, 오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장 좋은 집으로 가는 길도 안전하게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자, 오늘은 추석 명절 전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름 불러드릴게요. 하하호호님, 일찌감치 와주셨네요. 고윤희님, 지금 이순간님, 정현우님, 왕서방님 오셨고요. 장민님께서 추석 연휴 해피하게 보내세요 하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김숙희님, 함께여서 좋아요. 또 12시에 고향 앞으로 출발하려고 대기 중이라고 장미님 써주셨는데,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밤에 차가 안 막

시키겠거니 하고 밤운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장미님 안전하게 예, 밤길 운전 조심조심 가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님, 샬롬은영님, 예수혜님도 와주셨고요. 0695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 써주셨어요. 하늘바다님 모두 많이 웃을 수 있는 한가위 보내세요 하셨네요. 오늘 그래서 디사이플스의 행복 더 해피송 준비하고 있어요. 안젤라님께서 대전에서 일 보고 올라가는 길에 출첵하는데 내려가는 방향에 차가 많네요 하는 교통상황도 전해주셨어요. 주원님 와주셨고요. 오케이 민민아님 추수 감사 성에 드리고 와서 출첵합니다. 원성남님 오늘 근무라 일하면서 듣습니다 하셨어요. 명절 전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또 바람내음님께서 제가 어제 하루 방송 녹음하고 개인적인 일을 좀 보고 왔는데 100일 축하를 오늘 또 오셔서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제도 사연에 보니 CCN 캠프 100일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사연에 많이 기뻤습니다. 신형규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한웅재 목사님 고마운 사람들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정승아님께서는 빈그릇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아타카님 분주함 가운데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름 불러드리고요. 자 찬양은 디사이플스의 더 해피송 그리고 홍순관의 고향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도 앞서 홍순관의 고향, 디사이플스의 더 해피송 전해드렸습니다. 하늘바다님께서는 추석 연휴 계획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서 뒹굴 거예요. 지난주 과로했더니 몸이 쉼을 원하네요. 맛난 거 해먹고 음악 들으며 에너지 충전할 예정입니다. 이젠 내 몸부터 챙기려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엄지척 해드릴게요. 믿음소망사랑님 와주셨어요. 최여사님께서는 추석 연휴 광장시장 부침개 잡채 또 유튜브 보고 만든 호박식혜 이 정도면 훌륭한 추석이겠죠? 그런데 은디 침 꼴깍꼴깍 넘길 갈비가 홍어가 없네요. 하셔서 네, 제가 알아서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갈비, 홍어 너무 좋네요. 저는 삭힌 홍어는 못 먹지만 홍어 무침을 저희 동네 그 시장에서 진짜 맛있게 하는 그 반찬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사면 온 식구가 다 맛있게 먹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홍어 무침 말씀드리면서 살짝 진짜 입에 침이 고이네요. 아, 가로피리님 해피 추석. 네, 고맙습니다. 가로피리님도 해피 추석이에요. 코스모스님, 신혜숙님 와주셨어요. 자,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고마운 은영 아나운서님 인사해 주셨어요. 주니비님도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러달키님. 자, 그리고 새벽 4시에 고향 앞으로 출발하려 이제 꿈속으로 갑니다. 바람내음님 모두 해피 추석 보내시길 해주셨어요. 새벽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남설악 금강 초롱님 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자, 2144님께서는 문자 주셨어요. 거제도의 매미성 노가리 총각입니다. 추석에도 집에 가지 못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두 즐거운 명절 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버지가 좋아하신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은 먼저 시편 8편 준비하고 있어요. 이 곡은 정현우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마커스 워십 버전으로 청해 오셨어요. 또 연평안의 주의 은혜 이 곡은 장근희 씨가 부른 찬양인데요. 이 곡도 신청하신 분 계셔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곡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오늘은 정훈희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정훈이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굉장히 분위기 있죠. 또 정근이의 주의 은혜 마커스 워십의 시편 8편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임신호옥님 부모님 돌아가시고 명절은 쓸쓸하네요. 추석에는 부모님 산소에 가려고요 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녀오시겠죠. 자, 신청하신 곡입니다. 유지연 사랑은 동사.

유지연의 사랑은 동사 듣는 중에 웃는 사람님께서 와주셨어요. 올해 76세 나이로 인천에 작은 아들이 와서 처음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여행지기입니다. 방송이 참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드님께서 이렇게 부모님 레인보우 가입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은 생일 축하 곡이에요. 해피 해피 버스데이. 소리엘의 찬양인데요. 예슬님께서 수요일 이후에 집으로 가는 중 동생 생일이었어요. 오늘 지금 다 같이 라디오 듣고 있는데 이 글을 읽어주시면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최혜성 생일 축하해 라고 하셔서 축하 축하 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하면서 1분 마무리해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칭찬에 정말 무색합니다. 남의 단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3대 11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과 장점은 3단계밖에 퍼져나가지 않지만 단점과 안 좋은 말은 11단계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죠. 켄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중 일부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죠?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배가 없으면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뚝딱하고 기도응답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해도 현실이 너무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배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삶의 바다를 건너려면 오늘날의 배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없어 절망했을 때의 모습이 아마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우던 모습을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광야, 그 바다 광풍을 만났던 그 바다를 건너는데 제자들이 의지해 건넜던 그 배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나무 쪼가리 몇 개 잇된 것에 불과합니다. 광풍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연약한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배가 없어서 절망했던 것처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배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절망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힘인 세상입니다. 나의 안전이고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지도 않고요. 돈 없으면 뭘 못하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의 안전이요. 돈이 나의 보호자요. 돈이 나를 지키는 자요. 돈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라는 게 너무 제한적이죠. 건강을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침대를 사지만 잠은 살 수 없다고요.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인데요. 그 신앙 붙들고 사나요? 그 신앙 붙들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 폴란드의 작가 코리덴 붐 여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사랑나무의 저 하늘나라 아기 별님, 마이클 장 호산나 이어봤습니다. 저 하늘나라 아기 별님은 0485님께서 포항에서 성주로 운전해서 가는 길, 저는 결혼 안 한 엄마 껌딱지 시누이인데 몇 년째 새언니 명절 음식에 숟가락 올리고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불편한 기색 보이지 않아준 언니께 감사합니다. 언니는 상주 사람인데 음식도 잘하지만 깔끔한 상차림이 좋습니다. 백화명산 포도도 매년 얻어먹고 있습니다. 세상 착한 새언니를 자랑합니다 하시며 저 하늘나라 아기 별님 신청하셔서 전해드렸어요. 사연도 너무 귀엽네요. 이런 시누이 전 좋을 것 같아요. 숟가락 얹으면서. 자, 그리고 마이클 장의 호산나는 지금 이 순간님께서 여러 신청곡 써주셨는데 그중 가장 먼저 써주신 곡이네요. 이어봤습니다. 2379님께서 드디어 추석이네요. 풍성한 한가위 맞아 오고 가시는 길에 안전하시고 사랑과 복이 넘쳐나시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렇게 귀엽게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백화현님께서 파송의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달 파송식을 합니다 하셔서 준비했어요. 러브레터님 청취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야 시간 내서 참여하네요. 어서 오세요. 청지기의 불안 찬양 신청해 주신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곡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파송의 노래 예수 전도단의 찬양. 그리고 0491 명가님께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청지기의 불안,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 김석균 하나님의 위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에스프레소님, 추석 연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함께 듣는 모든 분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또 좋은 꿈 꾸시길. 아타카님께서는 참된 안식, 데이데이 프로젝트, 추석 연휴 분주함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려보기를요. 또 은하수구수록님, 지금 가족들과 함께 부산 광안리 바닷가 앞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명절 가족 여행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네요 하셨어요. 진영님께서는 수요예배 다녀와서 오늘 좀 힘든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치킨 먹방 하면서 이런 돌아보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생각하기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황금 연휴 즐겁게 전도 붙이고 시장도 보고 만난 솜씨 해보려고요 하시며 괜찮다 다 괜찮다도 남겨주셨는데 자, 데이데이 프레이즈, 네, 데데프, 데이데이 프레이즈죠. 참된 안식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형미, 괜찮다, 다 괜찮다, 이어갑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님께서 와주셨는데 그래서 전해드린 박효한의 오늘이 선물입니다 같은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이름을 살짝 보니까 저희 대학교 선배님하고 이름이 똑같으세요. 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KWMA 4개국 가상합창 담쟁이 그 벽을 넘는다. 오늘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찬양들이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뭔가 명절 느낌이 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김영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도 전해드렸고요. 데이데이 프레이즈의 참된 안식도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예랑맘님 명절에 가족여행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곧이요 곧. 아, 그리고 하얀고래님 100일 동안 함께하니 더 기쁩니다 하셨어요. 매일매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석 명절도 즐겁게 잘 보내세요. Our Lord God, CA Worship 밴드의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야구 경기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규칙이 꽤 까다로운데요. 경기 규칙을 잘 아는 팬들에게는 바로 그 점이 매력 요소죠. 이 어려운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 초등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규칙은 물론이고 선수들 이름, 경기 일정까지 어른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친구들과 공을 주고받는 캐치볼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처음엔 가까이에서 공을 던지고 받고 그러다가 조금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두면서 또 던지고 받고 이 단순한 반복 덕분에 어깨도 튼튼해지고요. 몸에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마음엔 우정이 쌓입니다. 우리도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런 일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2026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야구대표팀 홍콩을 상대로 크게 이겼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13대 0이라뇨. 상대에게 단 1루도 내주지 않은 퍼펙트 게임이었습니다. 농구에 이어서 금메달도 또 기대하게 되는데 아시안게임 5연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첫 곡 김태형 오늘의 은혜로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할게요. 반복적인 연습, 예, 그 시간이 쌓여서 시간이 결국 또 다른 완성을 만들어갈 거라는 생각에 저도 시작한 일이 있거든요. 어제부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마음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작은 시작이 있는 가을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 원성남님의 신청곡, 팀록 워십의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언젠가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그렇죠. 표고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늘 그렇듯 버섯과 주일포유 함께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스톤즈의 언젠가는. 예, 우리 표고들 좋은 곡들 듣고 건강하게 잘 커줘라. 마라나타 선삼선니 오셨습니다. 당향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좋아요. 홍삼명주님도 서울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오시고요. 큰별이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허유미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들을까요? 내가 꿈꾸는 그곳 배송이 목사입니다.

마운틴 사나님과 함께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정정희님께서 명절 음식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맛있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픈 그런 마음이 커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맛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병희님, 태영이 우여곡절 끝에 수술 마쳤고요. 지금은 컨디션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믿음의

병원 업무라는 게 아픈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나 또한 이곳에서 마음병을 얻을 순 없으니까 화가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병희님, 여기에 다 푸시고요. 우리 태영이를 위해서 참는 걸로. 드림트리님, 가을 햇살 화초에 머물러서 웃는 듯합니다. 아, 그래요. 가을 햇살이 화초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오늘이 추분이에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 이제 추분부터는 가끔 이제는 더워지진 않겠죠. 이제는 또 연휴 동안에 비 소식도 있어서 그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이제는 더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옴을 뭐 가을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대하라 태연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DJ 진 DJ 안성진이 부릅니다.

오늘도라는 곡을 고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경승주님께서 지금은 교사로 섬기지는 못하지만 행사 때 아이들과 촛불 찬양했던 곡인데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신청합니다. 잊지 않고 쌤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달려와주는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고 또 보고 싶어져요. 그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들을까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입니다.

하경승준님과 함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그리고 마하나임님과 함께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해 타이니에코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24년 10월부터 듣기 시작한 당향로. 야, 24년. 이렇게 오래된 친구인 분들은 반갑고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어도 뭐랄까 그냥 이모 같기도 하고 삼촌 같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다면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예, 가족이죠, 가족. 애니 김미라님께서 2026년이 오늘로 딱 100일이 남았다는데 맞나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 100일 남았어요? 또 어제는 당향로가 햇님 시간으로 이동한 100일이었다고. 와, 이걸 세고 계셨구나. 100일이었어요. 이것도 또 축하할 일이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여행지기님, 연차 내고 KTX 타고 대구 본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내려가는 길인데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사소한 거부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풀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아 보고요. 이번 주에 청가대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청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간에 갈등이 있죠. 그게 크기의 차이지 조금씩은 있죠. 때로는 내가 내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물며 서로 몇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려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다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 서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은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슈킨나 합창단 주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함께 들었고요. 충분하다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1부 끝곡 겸손의 왕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김형미 그 이름 아름답도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플라리스님 찬양 듣기를 연습하다 보면 그 찬양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플레이리스트가 꽉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일이죠. 뉴뉴 엄마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미님, 회복을 신청하셔서 한승희의 회복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전에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한승희의 회복 들으셨습니다. 채원 할미께서 오늘도 기뻐하는 자보다 힘들거나 아픈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회복되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신나는 찬양으로 위로해 주세요 하셨는데 마침 걸어놓은 곡이 조금 밝은 곡이에요. 8751번님께서 요가하고 돌아가는 기분 늘 좋아요. 예, 운동하고 나면 저는 운동 가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운동하고 나면 마음은 좋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것과 원래 사람의 신체가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은혜로다 신청하신 곡 손영진이 부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민호기, 박홍식, 이길회 사역자들이 부른 곡 3.1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고기 양념하고 전부칠 준비해놓고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1678번님 앞으로 있을 또 그 노동에 예, 보상을 먼저 받으신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편안하게 예, 찬양 들으시죠.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곡도 걸어놨습니다. 희망은광님의 신청곡인데요. 장민님이 지금 목동에 오셨군요. 목동 CBS에 왔습니다. 이왕이면 성경필사 한번 더 보고 가야겠습니다. 정원님의 필사 작품도 꼭 봐야겠고요. 부끄럽게. 예, 저희 CBS 직원들이 함께 만든 책자가 있어요. 성경 필사책. 그거 보시면 됩니다. 부끄럽다면서 정보 다 드려요. 나비워십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따님들이 다 사준다 그랬대요. 먹고 싶은 거 엄마 다 사줄게요. 맛있게 드시고 또 회복의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희망음광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나요한의 목소리였고요. 나비워십 부활의 즐거운 우리 집 그전에 함께했어요. 송미영 집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승연이 생일입니다. 아유, 우리 승연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받는 것들 더 건강해지기 위함이니까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이모 삼촌들이 응원하고요. 송미영 집사님도 또 우리 승연이 잘 키우느라 고생하고 애쓰신 거 아닐까요? 네. 축하곡 띄워드려야죠. 야곱의 축복 준비했는데요. 노아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걷기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모두들 행복한 추석으로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님이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네, 모두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라니님께서 이번 추석은 친정 식구들과 속초로 여행을 가서 각자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여행 가서 먹기로 했어요. 이번이 가족이 함께 갈수 있는 여행 마지막이 될것 같아서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예, 그런 여행길 되시길 바라고 시편 139편 신청하신 곡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다녀오셔서 후기도 남겨주세요. 공주마마께서 신청하신 곡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안산 시립합창단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산 시립협창단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전 잠시 후에 전라도로 출발해요.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괜찮아요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7361번님, 어제 그 실로암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곡이 실로암이었는데, 고객을 그 전날에 태웠었는데, 찬송이 나오니까, 어휴, 저 군에 있을 때, 매주 교회 가면 들려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군에 있을 때 이제 초코파이 주고 쉴 수 있으니까 예배에 가셨던 분 같아요. 그게 뭐였더라라고 이제 궁금해하셔서 7361번님이 실로암이요 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딱 제가 그 다음날 들려드려서 기분이 좋으셨다고. 추석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는 녹음방송인가요? 네. 24일부터 27일까지 녹음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28일에 생방송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삼남매 아빠께서 해외 이동 수업을 잘 마치고 아침에 캄보디아에서 도착해서 집에 도착한 우리 딸이 감기가 걸렸어요. 목이 쉬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연휴 동안 잘 보살펴서 학교에 건강하게 보내야겠어요. 둘째 현준이는 중국에서 월요일에 다녀왔는데 다들 무사히 가족품으로 다시 와줘서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고 가족이 또 다 모이는 명절이 되겠네요. 가족과 함께 또는 이 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이 있는 그런 명절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곡 한 곡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그렇게 정성껏 또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요. 오늘 끝곡은 행복 삼남매 아빠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윤화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입니다. 이 찬송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의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한 찬송입니다. 찬송가 곡조가 박진감 넘치고 힘이 있어 부흥회 때 많이 불리는 찬송 중 한 곡이죠.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는 미군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부흥사 카터 목사입니다. 카터 목사는 1849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생으로 1887년 감리교 목사가 된 이후 캠프 집회를 통한 전도 사업에 힘썼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신자들의 죄악을 남김없이 없애주는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재력, 우리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전합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떻게 말할까 하고 괴로울 땐 진실을 말하라.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장례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 가난함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겁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은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의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구하며 이제 이 노래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기다리시니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한 사람,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베푸시어 우리를 통해 다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24일 목요일 추석 한가위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을 그리게 되고 사랑을 나누는 명절. 이번 한가위 명절이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한 사랑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언제나 바라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 귀한 날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롱별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재환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매일 누워서 저를 기다리는 장애인 친구가 추석 선물을 챙겨주네요. 늘 누워서 질병 속에 고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경미 친구, 저보다 마음이 더 선한 것 같아 머리가 숙연해집니다. 오늘도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셨어요. 정말 이 명절 보내시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슬픈 마음 있는 분들, 주님께서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육신의 고통이 덜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권숙희의 찬양 준비했고요.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맨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바디메오 중창단의 곡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박운성 님이 청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 강림 하사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에는 조수아의 찬양 아이야 준비했고요. 한웅재의 어머니 새벽기도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달비 어린이 국악합창단의 곡입니다. 꿈꾸는 땅.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이미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한가위 명절, 우리 명절이죠. 조금 더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국악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입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주의 기도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무로리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안성진의 찬양이고요. 성연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김미현의 찬양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4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은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육신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그에 따라 바람 앞에 갈대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불안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러 드디어 물을 발견했지만 마라라는 이름 그대로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셨고 마라의 쓴 물은 달게 변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며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목마른 자들아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 치료의 주 예수 보내드리고요. 호산나 싱어즈의 곡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137장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0: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고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합니다. 주보라의 가야금 연주와 보컬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내드리고요. 박형근의 성령의 땅, 부제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두 곡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우즈베키스탄은 한인들 눈물이 스민 땅으로 각별하다. 이주자들은 낯선 기후와 풍토, 알 수 없는 언어와 문화 속에 내던져졌다. 다행히 대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직했다. 그들은 시리와 절망 속에서 무력감을 딛고 다시 일터로 나갔다. 무지렁이같이 버려진 땅과 갈대밭에 전에 없던 손길이 닿기 시작한다. 거기 스민 땀방울은 해마다 대지 위에 황금빛 물결을 출렁이게 한다.

김동우의 무무리돌의 광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아득한 심정으로 고향을 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땅을 일구었습니다. 지금 여기님께서 교동 화계전망대에서 바다 건너 보이는 곳, 거기도 가을 들판이 황금색입니다. 실향인의 마음은 짐작도 못하지만 이젠 통일을 위한 기도가 희미해지는 듯해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어제가 이산가족의 날이었는데요. 김명수님께서도 이산가족의 날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월의 흐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분들 계시고요. 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실 수 없는 실향민분들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지난 역사 속에 희생하셨던 분들 덕분인데요. 오늘은 그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계시는 것 잊지 않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이현주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웃의 아픔이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푸근해지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렇죠? 고향의 봄 한번 들었습니다. 리조이스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니사랑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

0: 삶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가거리.

0: 슬쩍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추석 연휴 첫날 끝고

곡으로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가정 준비했습니다. 이 명절 연휴 동안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가면 볼 수 있는 풍경 가운데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출입문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직 꽃은 건네지도 않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태양처럼 환하죠. 추석 연휴가 시작된 첫날 아침. 어디쯤 왔니? 조심해서 와라. 평소에는 별것 아닌 말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날에는 더 진심이 담기는 것 같아요. 진심과 진심이 만나 웃을 일 많은 연휴 보내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기다리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상의 모든 딸들, 엄마들, 며느리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저도 오늘 친정 식구들 11명 초대해서 식사합니다. 와, 뮤직 아줌마님 댁 많이 모이시는데요. 음식하기 힘드셨겠어요. 아마 오시는 우리 친척분들이 각자 집에서 하신 요리들, 명절 음식들 하나씩 가져오시지 않을까.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습니다. 7290님은 추석쇠로 강릉 가시는군요. 출발하셨어요. 길 안 막히고 잘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 운전하는 남편도 화이팅 하라고 해주세요. 예, 출발지는 어디이신지 많이 막히면 안 되는데 오늘이 연휴의 첫날이라서 길이 가장 막히는 날이 오늘 오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건 무조건 안전하게 계셔야 되는 거 아시죠? 캐서린님은 해외에 계십니다. 이럴 때 해외에 살면 가족이 더 그립다고 하시네요. 그쵸? 우리 애청자분들이 주시는 사연들 들으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살짝 달래시기 바랍니다. 참여는 이쪽에서 해주세요.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 번호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레인보우 닉네임 당당하게로 오셨어요. 당당하게님. 저희는 어머니가 계신 큰 고모댁 음성으로 동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가정예배 드릴 때 믿지 않는 가족들도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 지윤이는 이 시간에 신나게 게임만 하고 있어요. 찬양 들으면서 안전운전하라고 남편한테도 전하겠습니다. 예, 당당하게님 반갑습니다. 출발해서 잘 가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공주님, 지윤이도 뭐 이럴 때 연휴 때라도 마음 편히 핸드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죠. 가정예배 때 잘 부르는 곡이죠.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 커피 두 잔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연휴의 시작날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샘사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제 저녁에 고향으로 오는데 6시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아, 이 댁은 이미 고향 도착하셨군요. 부모님께서 밤 늦게까지 저희를 기다리시느라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과 같겠죠. 오늘도 일찍 깨서 전주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있습니다. 아, 고향이 전주이시군요. Precious Memories, 소중한 기억들, 에밀루 해리스.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는 지름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지점에서 B지점을 거치지 않고 C지점으로 곧바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런 한 줄을 덧붙였네요. B지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길, 즉 빠르다는 건 놓치는 게 있음을 알려주는 길이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셨죠.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름길로 갔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빠르고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느리고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 하셨죠. 조급해하기보다 길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향으로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안개까지 끼어서 힘이 들어서 차 세우고 문자 보내요. 참여하신 4973님. 진짜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어딘가요? 왜 이렇게 안개가 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그냥 무조건 안전하게만 간다. 이 생각으로만 가십시오. 동그리님은 4시 40분 출발 동탄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거북이네요. 안전한 귀성길이 되기를. 물된 동사님도 어제 퇴근하고 출발하면 새벽에 도착하니까 오늘 새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가 봐요. 4시 30분 남양주에서 전라도 광주 가는 길인데 일찍 서둘러서 나온 사람들이 참 많네요. 운전하는 남편 졸리지 않고 안전운전하기를, 그리고 다음 주면 시험기간이라 열공하는 중2 딸, 귀여운 초등학교 5학년 아들도 모두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열심히 고향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군요. 이 물된 동사님 말씀하신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가 봐요. 한 그러니까요. 일찍, 그러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출발하면 안 막히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두들 그때 나오신 게 아닐까. 여러분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잭슨 러셀 밴드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1928 뒷자리로 문자 주신 분은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고사리나물, 숙주나물, 더덕무침, 오징어 초무침, 고추조림, 해파리 냉채. 아이고 숨이 찹니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음식을. 손녀들과 아들 내외를 위한 음식이라고요. 예, 오늘 여러분 주신 사연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로 위에서 사연 주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명절 음식 얘기 나눠주신 분들. 어찌어찌 하다 보니 1부에서 도로교통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웃다 나눈 사연들은 2부로 가져갈게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로 오세요. 비행기 타고 오세요. Welcome to my world. 잘 탑승하셨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All creatures of our garden king,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습니다. 4536님은 장을 어제 봐왔는데 이제 손질해야겠습니다. 전, 찜, 기름 내음 가득할 오늘. 좋네요. 4536님 문자를 보는데 그 TV 광고 생각나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이란 없다는 주제인데 여러 가지 집안일들이 쭉 나열되잖아요. 어떤 광고인지 아실 거예요. 생각나는 건 욕실 안의 수건은 혼자 채워지는 게 아니다. 마른 그릇을 서랍장 안에 정리해 놓는 것까지가 설거지다. 4536님 사연을 보니까 명절 장을 봐오는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작이잖아요. 또 음식을 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곰국을 끓여도 갈비찜을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루 이틀 더 보면서 기름도 계속 걷어내야 되고 또 이렇게 맛있는 부위 잘 골라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내어줘야 되고 정말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또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쵸?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 자, 추석 연휴의 시작날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이어가죠.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은 좀 다른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아롱별님 신청하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워 명절에 꼭 소고기 장조림을 해서 며칠을 먹였습니다. 엄마의 형편을 모르는 아이들은 늘 잘 먹어주어 미안하고 감사함으로 딸아이는 설에 추석에 엄마에게 꼭 그 추억의 장조림이 맛있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네요. 넉넉히 장조림 만들면서 방송을 듣습니다. 네, 아유, 우리 자녀들은 진짜 맛있어서 맛있게 먹은 거죠. 아니, 여러분, 소고기 장조림이 이렇게 뭉클한 음식이었나요? 뭐 장조림 안 좋아하는 아이도 있던가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너무 맛있잖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고기도, 그 안에 든 메추리알도, 꽈리고추도. 장조림 간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사실. 고기 삶은 후에 일일이 이렇게 찢어야 되잖아요. 쭉쭉. 그게 손도 굉장히 아프고.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윤재희 님도 아유 미나 님 살림 잘하시나 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깨 너머로만 보고도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예, 내년에 명절 연휴에 녹음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추억이 깃든 우리들의 명절 음식 얘기 소재 좀 모아보면 많이 모일까요, 여러분? 들꽃사랑님 댁도 소고기 장조림 하신대요. 아, 침 넘어갑니다. Sweet Hour of Prayer,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 곡은 김명희님 신청곡이에요. 새벽 예배도 없고 기차표도 없고 그냥 멍 때리고 계신데요. 진도 고향 가야 하는데 차표가 없다 그러시네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0편 1절 말씀.

진앙의 길을 걷다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답답함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교만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도 자연스레 불평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마저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시평 기자의 불평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하지만 제대로 불평해야 합니다. 경건한 불평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니까요.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세요. 경건한 불평은 애통의 광야를 지나 자비의 요청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짙은 어둠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89번째 묵상 경건한 불평

스티븐 커티스 제프만 아메리칸 보이 콰이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비슷한가 봐요. 역시 예쁜 선생님님께서도 조금 전에 흐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좋으셨다고. 예, 자주 듣는 곡인데 오늘 제가 틀어드린 버전을 들으면서 저도 아,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통했네요. 컨트리님, 한가위 명절 첫날 아침 찬양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익산 출장과 함께 영광 선산에 성묘도 함께 다녀와서 바쁘지 않게 명절 보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와, 폴라리스님은 갈비찜을 20인분 해서 시골 가신다고요? 옥상 딸기님은 대구 지역에서 먹는 명절 음식인 탕국을 반찬가게에 예약해놔서 이따 찾으러 가신대요. 예, 탕국 뭔지 알죠? 이것도 참 맛있는데. 아니, 제가 지금 배가 고픈 걸까요? 왜 이렇게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써주시는 이 음식들이 다 맛있게 들리는지요? 비밀글로 사연 주신 분은 저는 이번 연휴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어메이징하죠? 35년 지난 차례도 이젠 안 하고요. 아들 둘 독립했고요. 고기도 전도 글쎄요 한 팩씩 샀어요. 그저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엄마가 안타깝고 죄송할 뿐입니다. 엄마가 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아유, 어머님만 좀 괜찮으시다면 진짜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그쵸?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 아드님들도 다 독립했고 이번 명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니까 좋네요. 글로리 투 히즈 네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전화 뒷자리 9702. 떡을 준비하느라 일찍 시장 갔다 왔거든요. 신창시장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모든 상인들 힘내시라고요. 1582님께서도 아침 거리 청소 중인데 긴 줄이 약 50m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떡집에 불난 것 같이 떡이 많이 팔리고 있나 봐요.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가 조금 전 사연 주신 신창시장인가요? 떡집 앞인데 맛집인가 봐요. 정말 줄이 많이 깁니다. 사랑아우님은 저는 잡채만 해요. 명절 음식을 안 해서 고기 좀 사고 모두가 잘 먹는 잡채를 하죠. 주주마음님 댁은 내일 가족 17분이 모이시는데 그래서 갈비찜을 많이 하고 잡채며 또 송편도 깨떡으로 집에서 만드셨대요. 그래요. 사실 우리네 명절 음식이 다 비슷합니다. 명절 장 보러 가면 다른 집은 카트 안에 뭐 담았나 저는 구경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도 다 비슷해요. 파 한 단씩 꼭 담고 무 사고 고기, 전감 이런 거 넣고 다 비슷해서 그래서 더 정겹습니다. 아, 아직 여러분과 못 나눈 사연이 참 많은데 마음 같아서는 송정훈의 샬롬 CCM 한 시간을 뺏어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준희님이 메리 추석 에브리바디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답이네요. 여러분, 메리 추석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애할 때든 결혼해서든 상대방과 안 싸우고 뭐 늘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운 다음에 서로 사과할 줄 아는 거.

안 싸우는 연인이나 부부 말고 서로 사과할 줄 아는 연인과 부부가 오래 간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잘 같이 풀어가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뜻일 겁니다. 자, 이번 명절 추석 한가위, 예,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 생긴다면 내가 먼저 좀 이해하고 먼저 웃어주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따뜻함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추석 특집 첫째 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24일 추석 연휴 오늘 첫째 날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하는 곡은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고 지금 한창 도로 위에는 고향을 향해 가는 분들 아니면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고향 오가는 길 안전하게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예. 다툼 없이 평안하다면 그게 또 최고겠죠. 예. 근데 만약 조금 어떤 그 마음의 섭섭이가 찾아온다? 트러블이 생기려고 한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다? 그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는 거. 바라기는 먼저 양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추석 명절 연휴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의 고향 오가는 길이 조금이나마 정겹고 또 흥겨울 수 있도록 찰시에서 추석 특집 음악 여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사역자 우리 김영범님 모시고 이틀 동안 여러 좋은 곡들 들을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추석 명절 이동하면서 들을 때 좋을 드라이브 뮤직 1부와 2부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김영범님이 픽한 드라이브 뮤직 CCM 어떤 곡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고를 드리자면 내일은 이제 추석 당일이잖아요. 이제 온 가족 또 친지 만날 텐데 친척들 서로 만났을 때 함께 들으면 좋을 패밀리 뮤직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추석 특집 음악 여행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라멀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크룩스의 오 마이 갓 여기 한 곡 더 김영범 내 주님 없으면까지 세 곡 듣고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자, 샬롬 CCM 나흘간의 음악여행 추석 특집으로 마련했고 오늘 그 첫째 날 특별한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곡도 함께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찬양사역자 김영범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1: 네, 뭐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우리 조이포유 또 CBS 네. 애청자분은 CCM 캠프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네네네. 목소리도
1: 거기서 김쌤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김쌤? 네. 왜 쌤이 된 거예요? 김풀이잖아요.
1: 원래 주프라 김풀이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갔는데
0: 예, 콤비.
1: 네, 너튜브 활동에서의 고 이름 말고 네. 이제 CCM 신곡들을 좀 배워보자.
0: 아, 배워보자.
1: 그러다가 갑자기 네. 첫 방에서 예. 김은영 아나운서께서 예, 공부방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방이요? 그래서 저희가 주쌤 김쌤이 됐습니다.
0: 아, 진짜? 네. 만족하십니까? 그 컨셉? 부케?
1: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 네.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뭐 복습하고 있나 이러면서 채팅도 참여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김영범님은 뭐 방금 들으신 내 주님 없으면 뭐 이런 곡도 짓고 부르셨지만 대표곡 좀 예전에
1: 네. 예전이죠. 예전에 예전단에서 예전도단에서 네, 2003년부터 저희 이제 캠퍼스 월십이라는 앨범이 나왔었는데요.
0: 굉장했죠.
1: 제가 그때 1집, 2집, 3집까지 예. 3년에 걸쳐 작업했고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0: 와.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 다니다가 예. 집회 다니다가 뭐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 앉아 있는 20살 청년이 더 어린 거야.
0: 와, 근데 그 곡들이 지금도 생명력이 있어서 여전히 네. 사랑받고 불리잖아요.
1: 예, 뭐 다행히 약간 찬송가처럼 돼버려가지고 많이들 아시고 교회다.

0: 다니는 사람인지 감별하는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아십니까? 그
1: 진짜 말씀하시면
0: 예. 감사하죠. 근데 뭐
1: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끌어냈던
0: 네, 그래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인도에 이렇게 아웃리치를 갔었는데 예. 거기 계셨던 예. 이제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제 노래를 뭐 이렇게 화요 모임 가서 듣고 부르다가
1: 네. 가슴이 뜨거워
0: 서운하시고 직장을 접으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신 거였어요.
1: 어머나.
0: 그래서 아 되게 감사함과 예, 예. 미안함과 뭐 그런 마음이 공존합니다. 네.
1: 많은 분들이 그 곡을 부르고 들으면서 어떤 콜링을 받으셨던 아 말씀하시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영범님만큼 CCM을 이렇게 많이 듣고 접하고 또 홍보하고 소개하는 뭐 채널 이름 좀 말씀해 주시죠.
0: 예, 너튜브 채널에서 CCM 공방에서 네. 토요일 밤마다 10시부터 자정까지 네, 주일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네, 아무튼 그렇게 지금 7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라방 네. 김프리입니다.
1: 오라방 네. 김프리. 아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 이 CCM 씬에서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왜냐면 외길을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잖아요.
0: 네, CCM계에서 이제 이런 신곡 소개로 달인. 네, 그런 거 하고 진짜. 있습니다.
1: 예. 아무튼 그 김영범님을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는데요. 자, 오늘 주제가 CCM 드라이브. 명절에 고향 가는 길에 들으면 좋을 곡들입니다.
0: 네.
1: 예,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떤 네. 곡들을 좀 챙겨오셨는지 어떤 기준으로?
0: 네,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좋을 만한 곡들을 떠올리면서
1: 네.
0: 그러면서도 좀 이야기가 100%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 고향 가는 길에 조금은 맞닿을 만한 이야기들로 이제 조금 이렇게 넣습니다. 뭐 들으면서 그냥 좋은 것도 있고
1: 네.
0: 좀 이야기도 약간 연결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1: 네네. 열 곡을 미리 네. 알려주셨는데 약간 그 기승전결 흐름이 있는 거예요?
0: 그럼요. 약간은 약간은.
1: 약간 있구나.
0: 네네.
1: 예.
0: 100%는 아닌데 약간.
1: 좋습니다. 그러면 자, 첫 곡 어떤 곡입니까?
0: 네, 첫 곡은 30년이 지난 곡으로 오늘 좀 풀어볼 텐데요. 이제 이 뒤에 곡들은 다 근래 곡이고
1: 네.
0: 요거 하나만.
1: 아.
0: 그 제가 정말 30년 전에 이제 고향을 가고 이럴 때 뭐 그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열몇 시간씩 걸려서 막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있었죠.
0: 요즘은 좀 덜한데
1: 옛날 영상이라고 해서 막 나오잖아요.
0: 저 옛날 사람이라 저 중학교 때 뭐 80몇 년도에 18시간 걸려서 전북 익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이 같은 풍경을 3시간 동안 보고 사람들이 다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1: 나오시죠?
0: 화장실이 없으니까
1: 맞아요.
0: 이렇게 들판에 가서 실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이 고향 가는 길이 참 길었던 기억이 나서
1: 진짜.
0: 네, 그 첫 곡은
1: 예.
0: 95년에 발매됐던 김명식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아서
1: 18시간 익산까지 갔던
0: 네, 그걸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1: 기나긴
0: 항해를 떠나며
1: 진짜 떠나며.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표현 네, 우리가 쓰는데
0: 네.
1: 고향을 가기 위해서 막힐 걸 알지만 가잖아요.
0: 그럼요. 대가지불 하는 거죠. 진짜. 같이 있는 네, 여정을 떠나는 건데
1: 네.
0: 네, 설레는 마음으로 좀 이 노래로 시작하고
1: 네, 첫
0: 싶습니다.
1: 첫 곡은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김명식이고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준비해서 가야겠죠? 네, 좀 준비가 돼야겠죠?
1: 그렇죠.
0: 네, 서근영 작곡가님의 노래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발매가 되고 있는데 예, 2026년 2월에 발매됐던 모든 준비 완료라는 곡입니다. 아, 이게 꼭 그런 여행의 준비는 아니고
1: 네.
0: 이제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1: 네.
0: 그 너목보 보컬리스트로 유명하신
1: 네.
0: 김훈이 네,
1: 예.
0: 여기 뭐 From 가시나
1: 네.
0: 또 여러 활동 하고 계신데 이 서근영 작곡가님의 노래 피처링으로 김훈이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1: 네.
0: 요 노래 들으면
1: 네.
0: 제가 정확히 서근영 작곡가님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는데 요즘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왜냐면 발매하시는 곡들이
1: 예.
0: 살짝은 좀 레트로한 감성이 있거든요.
1: 그래요.
0: 요거 들으면 옛날에 그 뭐였죠? 그 농구했던 드라마?
1: 마지막 승부.
0: 막 이런 거 생각나요.
1: 진짜로?
0: 네. 그래서 아 맞아. 그렇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모든 준비 완료.
1: 모든 준비 완료.
0: 네네.
1: 그리고 세 번째 곡까지.
0: 세 번째까지 달려볼까요?
1: 네.
0: 네. 요거는 조금 더 2021년에 나왔던 곡인데 유지연님의 온이란 곡입니다.
1: 온.
0: 네. 목소리.
1: O-N.
0: 네네. 김하연님께서 보컬로 수고를 하셨는데 이 노래는 정말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에 너무 좋은 곡이에요. 네. 실제로 이렇게 시동 걸리는 소리도 나고 하는데 네, 네. 내용은 이제 주님과 함께 여정을 떠난 이런 얘기거든요. 네. 주님

0: 물신뢰함으로 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아 정말 드라이브 할 때 한 번씩 들어주면 좋을 만한 곡이라서 네. 5년 전 곡이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이렇게 10곡 중에 일단 3곡을 네. 소개해 주셨고 함께 듣겠습니다. 김명식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0: 자, 추석 특집 나흘간의 음악여행. 오늘 그 첫째 날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좋을 CCM 우리 김영범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첫 세 곡을 들었습니다. 김명식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서근영 모든 준비 완료. 아, 이 곡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1: 농구 드라마 생각나죠?
0: 막 드리블해야 될 것 같고 막 땀 냄새 나는 것 같고 약간 CCM에서 보기 좀 드물었던 그런 느낌의 곡이네요. 네, 네, 네, 네. 네.
1: 드문데 약간 좀 예전 스타일로 드문. 네.
0: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1: 예전 사람이.
0: 아, 우리 늘크크. 아. 네. 그리고 김하연의 오온까지 세 곡을 함께 나눴습니다.
1: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좀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조금 편하게 들으면 좋겠다. 물론 가사를 새겨 들으면 또 좋은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드라이브 특집이니까 좀 더 이렇게 흥 혹은 에너지. 네. 네. 졸지 말라고.
0: 분위기.
1: 그렇죠. 네, 이제 네. 그거에 맞춰서 됐고요. 네. 사실 더 센 노래들도 많았는데. 네. 네,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0: 아, 다음에 그 내년에 네. 내년 설 때 한번 뭐 좀 센 네. 곡도 예 듣는 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CCM 이동 중에 고향 가는 길에 들으면 좋을 곡 열 곡을 뽑았고요. 1부에서 다섯 곡, 2부에서 다섯 곡을 나눌게요. 자, 이제 1부에서 두 곡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1: 사실 이렇게 이어들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곡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조금 분위기가 다른 곡이지만 네.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은 그 제가 오래 들었던 여성 솔로 아티스트 중에서 약간 엄지척을 하는 가수인데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피라고 하는 솔로 아티스트예요. 2026년 4월에 세 곡짜리 앨범을 발매했어요. 근데 세 곡 다 느낌이 다양하고 너무 좋은 곡이었고 이미 이 CBS 안에서 주 내 안에 있네라는 곡을 좀 많이 뿌리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누가 등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행이란 곡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는 길이니까
0: 네. 제목부터가 딱이네.
1: 네, 딱 네. 딱이죠. 네. 물론. 시골집 가는 그 여행은 아니지만
0: 그 감성은 아니지만
1: 아니지만 요건 네. 좀 감성 있게 들을 수 있는 막 흥겹게라기보다 감성 있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 느낌 물씬 난다.
0: 아, 하늘 푸고 오곡백까지 물을 입고 막 들녘 달릴 기분 너무 좋잖아요.
1: 그렇죠. 네. 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이 여행을 함께 하시는 그걸 느낄 수 있도록
0: 하나님이 딱 또 선장되시고 운전 딱 하시고 네. 우리는 따라가고
1: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네, 네. 곡이라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고 여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곡인데 네. 1491 무브먼트라고

0: 올해 새로 나온 팀이 있어요. 요 팀이 두 곡을 발매했는데 가장 최근에 발매됐던 두 번째 싱글입니다. 네. 6월에 발매된 Set Me Free입니다. 네. 아마 이제 시골 가는 그 차 안에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할 텐데 여러분 아주 자유케 해드릴 만한 네.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어허. 오늘 노래 중에 에너지가 가장 탑이에요.
1: 그런가요?
0: 네. 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루함을 달래줄 만한
1: 약간 졸릴 때쯤에 또 들으면 좋겠다.
0: 그렇죠. 그래서 예. 앞에는 약간 서정적으로 가다가 네. 뒷부분에 졸지 마시라고 에너지 팍 터지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추천하는 곡입니다. Set Me Free. 예. 이렇게 두고 들으시고 이따 또 뵙겠습니다.

0: 아, 두 곡을 지금 이어서 들었는데 반전이 있네요, 진짜. 첫 곡, 소피의 여행은, 아, 그 몽글몽글한 느낌?
1: 가을
0: 이제
1: 느낌 나죠?
0: 가을 느낌이 물씬 나고,
1: 네.
0: 약간 그 대중가수 한루루 씨 느낌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주목할 만한 그런
1: 네, 아주
0: 분이시구나.
1: 섬세한
0: 예,
1: 보컬입니다.
0: 섬세한 분이고, 그리고 이어졌던 1491 무브먼트. 아, 강력합니다, 지금.
1: 에너지 넘치죠?
0: 에너지가 그냥 뿜뿜 터지고, 아, 졸렸던 분들, 요곡 들으면 바로 잠 깁니다. 예,
1: 그러니까요.
0: 바로 부산까지 갈수 있어요. 아, 이렇게 다섯 곡을 1부에서 CCM 드라이브, 고향 가는 길, 예,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곡들 전해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아, 끝날 시간이 됐고. 자,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